0: 아레레슬레세 다지 니디 키랑키 문에 주비나 가웨베 된다 춘주 딘르지 유나라
1: 가고베 된다 지교라 지교 셴시 디지 간조 나다 예만에 단부터 간조 촉베 나로기 다 교인기 디부이네지 드발이야 다 촉베 나로마슈다 퉁구요 마르발 나데 소소기다 로고게 마담다 소레 심슈 마담 소르가 솔치제 퉁구요 마르 아니다 다론네 제제 당아래 식치게제 나레 소소기 교인기 디부디야 지 란지제 언니 디 나로리아 세다 나레 주고 세 주고 마슈요 마르 셴베 드라마도 제요 마르 아니 세 주고 되게 구원대수도 당부당부기 세 나레 조빈 당부당부도 구도 잠바 아니 가다나녜다 아니 인턴도 디 오기 디 평론 나로리아 아니 슈겹스년데 단데 심슈데니 망고도알 안 세상 아래 단부도 다 두리 세세세 아니 단부도 균충 세세세세 아니 粉丝 送 嘛的啊，你写的呀，搞不匀叫俺的呀的，什么时候这呢？这没，俺都还是多了，到底俺的我那些呢？

0: 에다 오늘 오 다시 다니 디다 잡시부터 잡아 시도 제가 알았으면 어 당원에 나 세티나로야 세 담배 어 기름 나로야 세리아 가신 집에 기름 나로야 게 신세 아다 오늘 디 네 딱게디 어 당원에 나래게디 미세 오 틴제스도 다 게 신부터 만져베 수수기다 컨트롤레 수수수수리아 게리아 어 디 균의 총수 아 네게디 틴제 직 틴제 시세 아 삼베 어 틴제기 전화시올라
1: 레스 레스 로 센터 넘버서 샴라 샴마세준라기 갸르도낭위 루시 남이야 미교르베 심시버디 세주낭조 페이지 넘버링게니 켄도카버시 루시 티엔손라 게자 유베 롱니지요리 타이탄 이거 딱진기 전주르야디 되시지 아 당하나 쇠디링기 롱지레세디 규제 아 나나즈 세준라기 루시티 컨디시다는도 나나즈 냠도 센조시나로

0: 에슬레세 따직 제준라 기란 남규 아 잡든 제가 망부 폐고로 봐라 따직 마피 콘르야 루시 처리 쪽으로 봐라 루시 처리 지도 삼바 오 루시 디 등도 삼바다 즉 셈나로로야 낭예 근제를 지르고나
1: 레슬레세 따딩아 셰야 망슈디 딜 존나 망슈디 용길 간존 남규 원고 칼이야 셰당가 주고 삼바 아니 녜 셈베나 안데 섬기다 원고스 두 삼바다 간존 먼저 망조기 따디르바 야게 야기린 거 소라 틴제기 튜즈 손자 아 몽골리아 시에당가 주도 어 따다레 롱베데 몽골리아 시에당가 주리 롱베데 나로로 종조고르 디 종조디 나리아 미숨결 학스 요르스기 안 세상미 망부시오르 창물로 따 야기스도 어 따 오늘 직 가서 갈소르다 제부 예배 제부 토베기 따 어 제부디 뇽르 제약이 튜즈지르 봐. 세상이 참으로 구르께 아니 반간이야 구르께 아니 소소 칼라든지 키 저발 아니 뜻이 사야든지 키 기부 챌링가 단디 좀 봐. 아니 단도 오 땡제간에 아니 셰 코야 옆체 봐. 참으로 루루체 셰 코야 옆체 지도 봐. 나와디 기부 실수도 와. 세상이 네 당불이야 어디 손난디 손나 어디래도 좀 아니 신행에 셰 어 더링에 셰 망셰 싸운 것도 야면은 낭마도 셰 싸운 것도 근데 남자 섬고게 세상에 남규 망세 원고리아 원고 디야기기 딜리아 드베 망초트리아 드베 갑리아 세 망체 다 만족이 부리미 망 갑치아인죠 망세다 된제 언더스탠드 거요 아 어두스탄베 규르나로 아 이게 땡제가 나제 세탄베 규르나로 아니가 존나이 기부슈도라 응암자 제릉미도 아 워기 망초스 어더 거스시인데 시도 망아레스메나로 기부슈도라 아니 콘줄레 망초초레 기부슈스 아 삼자레시도라
0: 레슬레세 샴라 샘마츠륜라기 갸르동낭위 루시 공단 라무시와디 세조당쇼

0: 다시 기랑게 녀마네 손도 유엽이네래 다 답하도 세무도비 루시딘데 지연할
1: 루시딘데 니율 직디 먼저 갤라지게 장지 고중기 갤라지게 친난조기 존재 사시조리 때디 니도 집대론에 제베디 니도 니슈 접시 쟁은 로버도 베디 스트먼도 제도 데브릴 디날로 시치다디게 참물로 당다디게 참물로 아르 갑슈유 제잔디 뒤 속어 속어 삼지에디 뭐 좀 제 네 슈고데 아래다 균중체 갤라 혼주에다 시에디 속어리라 란리아 시 다바르시다 미신베이시에 마담세 수수수수리에 시에디 고리스데 손자 아니게 디다 니도 니생로리아 균제사 시에디 신네 템브리 아니 시에직디디릴 예 Nyamangangzu chungdu kabli nere, ta gen luni nere, ngangzu lungzhi dandri nyembe kabli ya, ngangzu pyo ki mangchum zuyu siya ki, di chumdamdele kabshu juyul.

0: chesang di nam lo le ya pomo di gi ge de tu ma di gi la ko zu yu di nam lo le ya di zhi tu wa de che yo so ro yo bu so yo mo so de tin zhi tu wa an che san di zhe yin be gi ju ren na lo mo rang gi ta ge ti du gi sam lo chun be gi xie ji yo de la mang zhu gi zi ji wo di nga zu yu xie ge zhong dam di nam lo ne pa jia ta jia che ri ji xia tu wa la che san ge wo di gi ta xie ji zu zhu jie nga de di na le ya dang ji 디체제 아니 디단 근처에 요조 섬자리 슝아 디칸스네 시에지디 갑두두 모라수수기 있다 네법다 치브리 때이네레 단데기 녜간리아 출레두 잠바야 시에지디야 나르다 첨버르지 땅아레 다 요모다 안데기다 조안데게 시에고만 때때이네 나르 수수 미마톤베디 미마톤비 이네레 다 수수 미마톤베 통구민도스로 도스 왕부준지 인스럽제 다 도스마데체제 수수수 도고요기 탄달 갈레게 진데 체제 아니 kali kyo kuwa rwa, siyazan wadi nge chwa da chambu shushdu, ando li haqbar du dina lo, doku yu tam sum na ne jik rang chung ro chen na sagi di, da chik di, nge wana xin la diri xia, mi siya di do lo kambu shib chie gu yu bae gi da, chengu jiri duwa, siyazan wadi, siyazan nga re sime na lo la da, mi siya di kage tunda li kali kyo kuyo na jadu, kage tunda li ya da, bae zun chi kuyo na jadu, cham lo, da su su li ya chungba di chungba rang chie da do lo kambu ri chi, 근데 세국급에 나와서 또 제가 어디 세대를 양아래다 뒤도 조육사나로래 탭디나로 세대를 민민도 디커도 보러 보면디 보면디 길라고 트렌드 경기 경기 세우디 다는 것도가 근데 니에 데리아 세대 밀리아 현차 천이 강요 세기 세 민치 다샤 디카스나 안주 내주 가르다 가르치비네래 현차 야무나 착바 착심 디게비는 소소 튀나면 디기러 말이 디기 톱마르 제가 니에 어디 현차 천이 강요 세디 다 현차 가족 용의네 소소 동에 지금 용어리 어 세상 어디 체제 있는 게 세대 대체제 안타 달로 신내다 전주다 되게 강가 차브리 님 같이 신내 되야 이스 어디 시야일라
1: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 세준라네 당나위 루시 미유 시부디 생존하셔

0: kesi sendo su kirangi gechechi kona mato nye mutubi yina kirangi ti ruyang na jebe gechechi yinbe rewa naga yuna yame na senbe raji yuna la
1: ma kesi da mi tsu nye sebe gechechi kesi da nye tuba da yame na pige da tru tubu du na ngare ki seme na lo se dube gechechi tati mangche nga chamzan ne zun de da gangen de da ta chungbe kap le ya ta hakwa tu su su ta ngan zui ne le kan de sul khase ge ta longa sing ye ti ta mi ma do za sim na lo le ya ta ke dong ye dan de yam mi gi ta chi ru gi den ma do chu du zam ba sim na lo le ke tin de ke nang no so le ta kan da sim na mo gi dan de ke ge yo ma re sim be gi ta 진짜 잔냠 미카세기다 잔냠 마데베 간줄이야 수수센나로 동에 저바 다 카이스나 미 람산데 미게 간주 초톤데 세베급리야 오다 디다 간주 간주 차리 잔베기 잔냠 게 삼루 요마르 바 세산디 메베기 다 수수수센난 동에 드체 아니 라바도 수수기 김자 다 야만나 능미 저바 다 든데 갈이야 오다 나레 수수기 나르미 마톤자 콘조 펜케 토마소 아 수수 콘조레 갈레 갈레 십수소 아 잔베기 센나로 디지오 바 다 동에 세 안디네 참자 첸리야 다 내주 망본데 내주 망본데 겐베 첸리야 니 먹고 봐 진짜 이게 다 갈렌데 요리 진짜 요베 갑려 나 망체 첸리야 수수 니 먹고 체 도스 다 카바나로기 다 진짜 视频当中 dead 这些的都 참자 간절히 니 고문도 다 삼을 자만들 코제 다 니메고는가 진짜 다 이네 원래 다 남지 차원도 좀 봐. 그래서 맨날 로기 딱 로 세나로 셴도 유베 깨지다. 근데 망고치야 또 딱 근데 야 차려도 와. 한체선 니 남준 데서 나를래 다란 세고 섬기. 미세벨에 다란 세고 섬기. 당한 좀 내주 컨트리지데 컨트리지 내래. 체르 뭐 컨트리지데 컨트리지 내래 남라야 두주요리. 아니 동에 컨트리지데 컨트리지 내래 파 예주야 두주요리. 소소 시순 파푸 봐 창물로 튼다 친구들이 내주 친구들이 창문 예 좋아요리 창문 창물로 다 쳐야요리 제가 아니 이제 창물로 휴격세리 디일라
0: 에세스들라 당문에 토제나 쉐인 당하나 수익이 같이 센터 링게기 디린 키랑기 까뮤디 센트로베 제일 인수나 당하나 수 아 소아이네지 롭종이네지 레게 틀어야 딱강에 아 리지리니 체신도 카브리다 제상하나 수 심쇼 마차브 제제 마음베 람부디 오네 리베 캠부디 리지기 아 섬르지 키지 아니 등주 시고에디 하장기 개점으리샤 샴라 샤마시준 라기 갸르돈낭위 루시 미유기 신캄시부디 센조낭쇼
2: 사무회

0: Gyunchung che a sambe samurleya di khane lebrsana ngancho ki pyo ki yaogun yu di thangbo namcha gyala khunnaanchu re o ta gyala khunnaanchu na isi khansana ngancho di nalogu mangbochi namcha gyala khunnaanchu kawshu yu re thana nga tawi na namcha ki xie danya gyala khunnaaya wunne tisam tingne ta yimyo ta thayabu shiu chigu yu chaza o ta nga gyala na isi xie danya si 최고 아쌈 아 콘주 카시에 섬르 나로 어 나 콘주 능시 남자 게라 콘주 능시 저제 캡 최고 아쌈 원제 그 섬르 님도 여자 아니 벽이 롱에 줘야 저거 당보 어 뒤쪽으로 발 차선인데 줄도 잡았다 어 뒤다 뒤차에 갱한 줄이야 승슈 제니 아주 용거지 현재 제투글이 제 아스 주 응안졸이야 구자치니 어 게라 코나 조이네리 다 지조 관계 생산 진행민나 근제시 민나 코나 졸이야 아주 다 나랭원에 세나 나래기 초배기 초미용 첩지제 암키나주 토제나 난주 키나주 이제와 카리인베네레 추수스 등 말에 지체나 난주기다 벤조다 르바르틴데 간에 키나주레야 데케 데스 칠리엔 속으로 회보 이제 개용 씨 말에 키나주레 이제 고야요 말에 고야요 말 데이네레 난주 롭종체 난주 얄게다 난주수수수수 심캄 양보체 르발로 따빠숑제 마데체 오틴제기 레가진네 키나줄레 제부지 야 뜬제 오 키나줄로디 토지리 뮤츠지 제부 오 틴제스야 뜬토부지 인스 원제 쉬어지인
1: 레슬레세 세준라 토지치 다 안주 레젠기 주슈데 인소나 키랑기 니슈 낭베 로셰 여러바 다디 동부 튼튼시 다나로 쉬어인라
0: 세상에 들이 알레 링게 출량아레 가슈 지약 망세 표이 망세디 수수 포유기 연정리아 되베 망세디레스 아니 더 연정 미게다 통과 말들레 셈나노로 오 다 천나 기부십실리도 아세 담베 기르나로 어디 세상에 기나줄이 세 어디 궁단라 모세 세지 표주일

0: 也落出一个凝聚秋秋路。林杰开啥的业务中？呀，中央农村地方不给陈老吉没得人称，那种工地车间三百个四千。
1: 현재 대령안서 라이오 내일의 공기 린주 공리 차지 제발 렌센디 난종 지성외 세바신의 가시오 대령야 모두 제나 블렌젤라 계산 된종 제자팔 겐 도규 나온 게레 러기 제제 난회 계사 종희 던더와 고티 나부지 년도 비주힌 참에 튀을 흘러간 세나와 가스시오

오래 기세네 대체 사케 중시 중세 여바 대갑 통치 문통치 세버체 롱 가더성 야르피 끄정더 디테 고와라 척상 모와라 척상 고마다이 척상 서버 런더 랑소 엄마나 뻬메 홍시 라라레 라마라레 야 라탈라데 라모탈라레 야 탈라데 나간고로세레 야 저라마데 여덩 근초송 야 근절미데 저보송 나요 야 용내레 생겨라도소 야 금초레

지 서베 더 폰데 럽지 디알보테 가르젬초 제이 니만 잠랑 성시 디알보테니 저 란제 람바 튜니 고마 야야 공하탄 제 혐미 담라 타과탄 마치 라로 템바 소자 닝차 라미 담라 타네 코라 마셔 소코 코파 자만 요베 나르 조르 갑서 워드 자와라 잡 Lapa lagala toga zangne, lenga pangwa duisa, ruchin tamchi jane nipa jagda dute, jamanga jirwa sepa di, gamchoga nipa la dine, soku kukwa jyobji yoba di, jagma do bari ji. Koranga jane jang latang chane, bungwa zikba xiba dar sungwe, sanje donka mokab kepte, lombo

야음자청제비 생근도 보텐지 되는 거래 전단 남바 총년마 시차를 송 레천디 좀드가 바등 돈진바 로마티아 등 좀든 겐 크바도 트리긴 텅지미 로영님 문제 크등 돈이 가능 소영 지는 지를 용 자키들

당부은 정석제 님니라 펄닐 동만님 비고르 레싱은 로보남바 년천자라 토카버 롤라스 콜로들 톤지 차브드다 송아 등트니 데등이 영마 멍부싱은 고근니 도인나랑 드바암 영나 봉급증니 도인나랑 드비응가 단 정석인데 나스동고요가 디지니단 정책나비 정특리 대비 시를 탑기 경력질대 등인 정바 프러싱 니께요가 오난 정바나디 펀일 동초금 정바르 펀일 해첸 등나 정책나 노출은 주스 뜸시나 다동 거출 강뜨시나 정비나 스실로도 동터음시나 제스 소르글 톱친 거 쇼르토 베진 초영 맹킨 리틀 소르글 시지 쳔크라 더틀 소르글 쳔크가 문음 해바 후보 이디 텐데 모툴즈가 카세싱 아셀이 움뜨가다나 즈긴기나 모툴이오크

자치 쉿트그랑위 롱친던 자위긍거 쪽불헨지 치나바 디무이나 다양아 추 중앙 롱친의 년친의 지찹리콘 워스클의 친름지 종기 종습 사바시 빌린친은 한좀송송 제치 디트르 린친들라산 버가스시 나이낭 하르진 린친디 좀지 바당 힌준바 하트가 추이네 Sankalanji, Dina Deringalin Sino, Turun of Shanchin, Mamang Teeth of Jenny Ayun Hankungi, Jonsiv Darfilji, Jan Tim of Jigdang, Soy Jigger, Timther, Shipshir of Shengu Sambi Kota, Turun of Shanchin, Tun of Suru Organ Junkler, Dearling Ka Jonchirji, Shargun Lastani, Jonsiv Darfilitang Vikota, Tunzi Xumtang, Tsunta Shigli, Turun of Malhu Yer, Shanshi Lirgla, Gurkhsevikota Godishopi, Chejaki, Guni Godishopi, Nantunla, Shipta Sambra Gavsashir.

진신기 아마라 키기 끄딩키 타창아니 리디 심기기 초월료에 깨워충 나랑 사조 강도 내장 남양 치토 메바니 키기 결선 제월 하상기 쪼티리 네 장신 담모 시기 메롱에서 세키리 찰신바니 진진 어메 구수 치루 뉴마타 시레

0: 세싱 슈크다 덴베 까미 테퇴제 나랑라 싱규 침부 탭중라 딩슈지 킹시 졸람키 레왕 탁주 집에 낭둔 스무테 문에 도충 난수 레수베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정규로 최든 최대 수베 트림기 응유줍라 덴네 중국 남베 팅럽젠다 계급 돕진기 꺄다르기 차샤라 체제 조규 인시 주유 중앙 시팀 우린 시주 심주 주기 주장 순바 차이고 생기 직접 수지 송세 캐진니 마그스 정로기 외동 초배 천대 이제식시 당기 소진 좁게 봐 초준 라제 당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니지워 갸지 미망기 고치대 증린 용기 통난 집에 럽지 충제 랑바다 중국 아메리기 럽진 갸다르테 고터 메바다 딜레 응알 충용 메베 외동 초배 뒤남이야 응유 시팀 탑조기 레지버식 인배응유네 심슈 땜보다 균투 베탑 겐지 두바지에 체대 뇌조 요구 계급기 된자다 지조 띠닝라 송종 체조 인시 죄유 직접 수지 시진핑 키 중국 공된 당기 롱오자다 주민 아이 링 배답 치진 은항 삼지바라 뛰유 로주다 미망기 중국 공된 당 담배 자외 교진니 랑제 당라 시단다 첩시 돕쇼 현다 키 젠다 체베 표중 캐시 된배시 장매 직접 수지 토다 바르숨 축라 띠니 중국 공된 당기 지치를 준비 자외 성화 뛰유 랑제 당기 토다 바르숨도 돕다 된배 사뛰 뉴바다 공부를 지슈 탑진 뉴바제 균종 체조로 갑조 세든다 시진서 코든체 유지 대나유 천재부 시시베 시장 수진키 지접수지 중국 공단 당기 외동 사미제바라 뛰토베 표중 캐시 축 세든 띵섬남구에 나라라 박자 하장서 무샤충 딱다 표중기 캐시 대다 댐베 왕키 당 중앙기 똑다 댐베 구지보 랑게기 멍시 심주라 멍의 동슈 균제미바라 치로 당왔다 천재 직수 교주 띵섭도 당외 천재 차샤라 로규령 신기 총재 토바다 로규령 신기 포교를 총화 사두기 총재 개진 직주 니둥아 튼바 천재 사두기 초용내 뷰두 공비라 누부진신유 지주유 중감 고리오뷰 리공 등위기 균된 내둔아 토담치긴 소지순바 리홍빙키 당기 조진주기야바 초준 랑제 당기 젠더 체베 퓨중 캐시라 덴테 중감 시베 조종 체주테 직베 슝루네 락랭기 파라 로규정신다 초규정신 균용정신제기 균도 용교로 끄디 당외 미마만조 닌점기 쿠리오 응아르베 렉수침바다 남응아르베 응오바다 지부응아르베 장와 주문응아르베 당화제수 교류 난주 직접수지 시진핑기 송세키 진기 공돈테 중감 쿠리오라 송종치베 레둔카낭 락다르 튼규 딘디치에디 지도댐베 중국조준치베 진념댐베 체시테 콤바르리신 지도 댐베 퉁으수 교루바 체교시 주유 중앙 지도 레둔비 슝둔 팅기 주린 린지이 난주 직접수지 송세케 진기 공돈 롭중다 라다르 체교대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중다 라다르 체교다 송지 탐습 체대 중국 공대 당기 지치를 준비 경쟁 가인바 시도 딩습 체바다 로덴 규르밍아 중국 제주 댐베 지도 링로기 지도 조종기 럼비 토 규바 사다르 체공기 땅주 종나 탐진 야부 체바 등주기 시림 조종아 니지 체교로 흉능 겨바 만조 공부직도 제바다 만조라 샴디 슈발레 듄카 레바라 주바지 체대 지조기 미조 민접에 도구도 지둔라 제교로 차고다 탁주 야부 체교 인시 주유 중국 공단 단계 로규 점등 강기 군진 리종연 키 중국 공단 단계 로규 점등 강 고치네 롱예링 갸지 당윤 레지바다 망조다 치계기 좁다다 스듀민의 계진 직조 니둥아 점등 강 디레 규대 중국 공단 당기 준비 각제 탑조 강이민 시도 치바다 중국 공단 당라 토베 외동 바르베 중재라 개린 강리 지기유 레징안수 직접수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든 롭종달라 따르 띵습 치바다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달라 따르 치바 중국 공단 당기 뜸규다 퇴럽사르베 뜸규 미르기 레왕 직균 소바 조경 치베 뜸규제 레과라 쥐바다 공단 등미 선배 김시 로즈 직짐기 조경 야부 체조 인시 쥐유 직접수지 시진핑기 퇴럽사르바다 경남사르베 당기 긴지들 링게 문규를 용화 치바다 중국 공단 등미 용기 심슈 댐보다 모두 배답 체급에 랑자 뛰어마다 니바르토 당기 시제 직비의 흉로다 시제 람초 시제 텁주제 균형다 네바도 미망라 때네 로규지 차샤 러부치 뛰어봐 네바도 둥규지 람부 토하기 닌가다 젠줄라 카데 후다 쪼봐 네바도 미리길래 왕직둔 초바 조교로 균듄아 꾸디동와 네바도 땅 균용네 냄비 종마라 균생 효명아 꾸디동와 제치 그것이 내수난유 갸지 당윤 내지비 지접수지 네바도 체교방에 랑자카세 니지테 튼규 야부치데 심슈 덴동다 베덥 효미 치바다 강에다 닌가라 메잡바 롱줍다 벌럽 랑롱 초르바라 메잡베 토네 튀럽데 미말라 원농 메규베 좀데 사르바 균제 메바라 뛰규 인시 주유 중앙 지구의 계급 더위기 당수 시수 더규 관계 주린 쉔바 마잔키 안주 지접 소지 시진핑기 송셰케 진기 공튼 라다르 튼규 타지도 체데 겐지데 랭겐 차도 코르바다 당기 표준 캐시 다르베 동화 당 교용의 냄비 경과라 균용 회미기 구디 동화 류종치 미비바다 류종치 미롱과 류종치 미뒤바지라 시직도 구디 동화 당다 미망기 망조와르기 샤다기 제와 섭도 동화 미망기 치도 배덥 제규 문세 퇴도 동화 류종 첨부다 충유직라 제주 타지도 제바지 제대 당 교용의 냄비 경규대 시림다 망조기 인점도 노생 체조로 구디 동규를 제주유 진지부 어미디가 링창마다 갸주 제모 링친스 당지부 당부 수지초 당부 초장 펑파이 지접 수지 니바르토 미리기 레왕지 둔 초바 되규로 무투 구디 동규시 니수나유 대장 안주 당기 현기기 계지증 로기 제심다 점링 직둔 침부 퇴니르 집에 로규기 랭게 레바라 순유 로제링기 준도 교수 조배 겹중고 지접 수지 뛰어난외 콜라시뷰 콩베기 춘고다 콜라시뷰 딘지아기 춘고 콜라시뷰 시베기 춘고 콜라시뷰 주종기 춘고지 툰도도 큐바라 계급 대비 망외 조심 큐뱅아 당내 쇼신유 경남서베토 안주 미리기 레왕직둔 초바뛰베 라나미베 믹제 조수 베준 회미 체데 증명라 중규 로저다 중규 취시 중규 돕수제 레기수 비주제 제주유 개용 표민 염질 현조 전주 부부장 양진키 안주 직접 수지 시진핑기 송셰케 진기 공튼 롭중다 코와 십절랑데 당주 경기 니지 제주 균형다 밤의 체지 조배 자주 럽들인 바 라다라 딩섭 체대 표미 통주로 망부로 튼지다 니지대 당기 깔아 년바다 당기 지수장데 당기 지경다 조지대 표미 진중추 감도 깨바다 표미의 집어추 초르토바다 용토배 자와성보다 자왕우마 땡띵한 야부주교 시주유 공준대조 중앙기 계지지도 비 계지전조주 초장 정유유이 직접수지 송시에남외급 당용기 순으로 통진다 순으로 심구로 순으로 갑교로 제치구 갸지 순누남기 북둔침보 이일라 창와다 뒤럽기 랭겐지부 착딩도 코주로 꿈어동 교시 때나유 안주 직접수지 악주 토다 바르숨도 롤라 땜보로 니데 순누남기 내치이테 로덴규르밍아 땅기 깔아니엠바다 당기 지수장대 슈누남 격궁카도 배덥치바라 치둔다 양남사르베토 로규지 투주 전도로 야부주부주 랑소르 띠네 릉부띵와다 포삼네 외당 초바라 제교시 송유
1: 디글레오코네 비외네츠 시진핑키 게시 경로 걸링와 시비에 뿌용아바 외조르치비 총도 치지니 토르키 게사 앙글라르 공소체부시 Tsushu Gunjuki, Xi Jinping ki ge si gyung lu gor lingwa si bie bui ngab ni, kyun yong ta ma la dienbe go ni, Xi Jinping ki tu zhap sa labie, Zhong Gui ke chiu dienbe, ji zuo zheng lu ki gong bie chum zhe sa ba, cun par si bie, wang zha dienbe, song zong si gi xin. Sun yam dienbe go ni, gyan lam sa labie to ki, Zhong Gui nan bie ting zhap jen ki, rik bie xiong lu ta, lak li ngui ba ta. Zhong Gui, ming shi ki, liang wang jiu ting zong bie du xi tang qiu xie le gu di dong wei tie, si zhi ding sip xu bu shi. Zhong Gui tang tu ki war, qing zhi zong ni, lo ng zhu ngang kor wei gup di le. Ge kum ni bu, ting shi jin, jiu zong qi ni. Ge si gyong lu gor ki, nyam nyong bie zhi qi ba ti. Qiu si tie, pin zui yi qi qiu xiu qi lu dong wa tang. Kong bi ki, tup ju zhi tu la gu di dong wa. Lak dang zhi ni, ting shi jin ki, lam bu to gu yu le, pin to yue bie, ngu zi nao shi.
0: 디글레고네베베니츠 듄지 제지 생다 토켄 왕유창 탈로공로 곱줄라 핍기유 공공로 좁게기급 마낭 슈바다 요니 다젠기 파나 뮤십 넘주 탱니 도롱 동외초 리기 개침부 표의대 제지림부 당부 샤바마세 고다장 팅니 체가래 개디바류 레규르 나외지 공기

0: 当期职业体罗给批准了有任电表过年机密电表示 本日他仍有一次那做了地年当期职业体系统面三对年内名抽三个措施军都级别批准体尊严电表我们把这部谈起不及研究了军队那么长他本日米周围当期职业体我是军队强军年电目二当期职业人格的体及其路据给军人铁杆儿举论起的就不是他这定期所罗他带着西边军队拆线了 当大他当他通马的穷嘴他军都穷嘴给过了我有劲军队去我不保持了地年所罗他带着一村大体所罗他行不忙错去人工啊绝不年当中央去我有所参天动外爬了去有这么事不塞不红也不是军队去特通当大他当他批给周围有这么吹去各自路据去村子热他人吧马拉电边啊我不知不是
1: 담지이 中国空战党旗别特定局旗为同筹委切记我也不是中国空战党旗别特定局旗为同筹委切记我也不是中国空战党陆局中队抗中队部以行局部宣发中队区国吧赵昭建旗中队旗空战党民应多谈提醒提 我所通突别三别西丁图九六二七年电摩错了军队抗能力当期职业期批给局政他当大他当他的局军多提醒当老修别他们这次期普局的局政到了就近电摩错了到过他两年级别局政去年空城等民通灭三顿他连接局论起的就业及送于不是军队托特通他们自己家政在国区西巴请了做不他
2: 当他谈他们这项规制前年给其当军他当做做起当给你们几个比较了得不准有事那么确定给杨德的那种给了批给了给老张的那种谈的听见你三十五的你主要努力的工作给听他们给三十五的那种
3: 계지민네 도시 시진핑기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 갸다 주민가 코르바라 딘디슈베 촉진토 낭웨 송세 계진 대토네 중국 공산당기 미망 공도 그룹의 도시 타존 집아 춘바다 대내 중국 공산당기 중국으로 구지 제대 균제 매바라 중재 토베 각제 텁조기 제식 인라 점링 시디다 공배 테라야 퉁인 계진부 된유 제주유 스리랭게 공산당기 직접 수지 위라 칭하이 接着书记习近平起马克思人路中国间的退入间的俱乐部与我们三十八队员空给解释你民望的言行民望的解释言行送那么的空给中国民望给内车的比赛团结女婿空被动了的比对空被了规定动了现在让大杀队文具的用话切约经提到呢中国铁决定别基座人路能路的切把人心让这立把的突破的中国南北停入间了电影停入间铁 높조젠다 총다인 세르베 삼로 자원의 매부 수유 제송유 中国。

레당기 토다 바르숨토 미망기 튠도 디기 튠니르 체규테 메답기 믹빈토 지신유 중규 고디베 탄도 콩베 냠주 치바다 튜몽 타르게기 도시테 예지 집에 개공수 누싱 체데 점린 계급 카다 전염 니벤기 로데 집어 주규 담바 튠도 니르 심바테니 미리기 튜몽기 중규르기 라레사식제 제송유 베팀기 부르스레 마그스 징로 롭진기 스드바 개와 외르 메시이 조지 시진핑기 송셰라 콜라 시뷰릉 신기 튜닝 개치부 된유 중국 군대 당기 미망라 샴디 쇼규 타종 체바마세 단도 마그스 징로기 시제 저외 리베테 중국 통외의 송지 체데 락린양 다리유 중국 군대 당기 고지보 중국 디니 신의 등의 위봉기 계급 직례 단대 양의 다다르 콤베 조심베 계급직도 콤베 중베 중국 군대 당기 도시대 계급 신기 제시를 진린 유바체를 제송유 계지민이 중국 군대 당기 중재 토베 냠용기 계급다 시단 신다라 로고케진 제바다 제시케진

0: ཐབ་རི དང ཅན་ཅུ
1: དེ་རི དང མ্যামལེ
2: ཅི་དེ དང ཁོང་པེ
3: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4: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5: སངལ ཡེ གུང ཁམས ཤ্যামལ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ཤིབལ ཛེན ཤུ ཡིན ཐེང དེ ལེ ཛེན གི ནང དོན ཛོ ནི
6: 시진핑키세셔키중통탄렌토
3: 중국이 통다 파르숨토 나미비에 뢰기 초베 로더시 인시베 거라
6: 세시타 중국 냠레기 튠삼 지미 롱업주니 지구 치린 요시 인시비 거서인
3: 샴러 팅데리 생기낭 튠십처럼 센쇼
5: 니제라 기급 기주시 시진핑기 세시기 총동 화미니 탄핀주 딤지 록친다나네 기급 리뷰와라 친지조네 롱업주 코와라 딤지슈나 유바시 시진핑기 친지조네 롱업주 송춘 기지 튜브블런 균도 치다르 총송 중국타 세시기 토드 파르숨토 핀준 이치치네 소송 로리 댐부치 유바타 기급 리뷰인 자로 양 사진 댐부유 초니뷰 친지조비 토메 섬듀자네 뿜분님심나 규치 중국타 세시 파르기 저와 콤비주의 람치 태양 지점 규나 태점기 갸시른 조시부터 초니뷰 냠레치빈 듄중야

0: 이톤 집이 튀문기 중귤 집이 전다 하장외세 대부위원 구만 총조네 사르고비 치부츠 랑뉴 춘비 잠네 출린시 유바 통유 직제디다 폐주 치디부 유바타 타나 로구르리비 치베간 레라병안의 춘뉴 토끼유 남자한테 멍두릉아디 유무긴 긴구르와 허원롱키 사르고바라 로교르 제버 유 추고된 남자 추기 랑뉴 춘비 찬용딩제 미십주 시행을 기여와타 직뒤 추고된 서지기 춘비 찬용딩제 미 굽주리 기여와타 딩징슈기 춘바라 미 야등업주라잠 유지타 공기 나주 3명월의 제10타 제유르다제 10주 제버 유 춘부네 뒤엔비 추뷰제타 추체륜바라 게린치기 유지 송도
1: Jordan, Junkui Jing, Namle Oyulenganki, Juzi, Jordanki, Nancy Lunchin Surba, Habashana Yi, Sarguibe, Jeritalin Chigab, Junguni, Jordan So, Arabke Kupki, Chopuim Bata, Junkui Warki, Jawar Shunun Gaguti, Arabke Kup, Ranguki, Pigela, Pendoyu, Logi Jin, Chaman Yungwe, Gundo Chimbu Duntu, Chonibu, Kapun Kaki, Namle, Motu, Ding Serbu Donata, Ladan Jinne, Tingrip Jinki chose Guti, Chonibu Mimala, Tiwe Digi Jumbata, Miji Giga Tunchasala, Gundi Dong Gushi, Juyubshi. Habashana Yi, Tinga Junkur, Tsumji Tingman Chin Yungu, Kwanki, Hansan Wei, Namgur Tone, Junkui Chapurwa Darki, Pigi Chumjela, Dimban Chi Yu. Kwanki, Jukusi Shunki, Gurju Kyun Hyung Ne Ding Sebdu Dongguro, Gunche Mibar Gundi Dongwa Ta. Chuse Towe, Chijo Goyi, Gachir Da Ne, Rangi Kepki Ne Cui Tan Canbi, Jukui Nabi Tingrib Jinki Jolam Sik Du Yu La. Zemlin Ge Kep Ka Le, Pige Ta Nyamli Ge Kogab, Tiwe Mawa Jun Yu Ji Ju Yu Bishi. Habashe Na Yi, Shung Lam To Gubi, Jukui Buda Lam Kor Ne, Zou Jom King Bi, Jukui Cong So Pa. 听个怎么林三年开启中国批给错突他在决定启训的体位满位给一种对齐不谈中国的聚聚日完几个月中国以往古书其位中国天际转用为闽南家中国转对几个月几就月不是还不是那一西地尼中华以西别起俺日语西个行事 中国给多不起话题给个开启批给了偏不有不满事给及西地的样读书电不能语 Zhongkui Tongda Par Sumtu, Siwe Tabla Dini, Zuishi Tangchui Chekyu Taikyong Chedi, Geji Tang Sekui Ki Leng Mangwe Nen Tuen Ti, Tongda Par Sumtu, Gizhen Tienbi, Nubu Dunbi Chiga Yu. Palestine Ki Nen Tuen Ti, Zhongku Chongi, Changxia Zogyong Cheba, Jordan So, Arabge Kepgi Tse Tu, Ngakju Top Yuji Ju Yubata. Kwanki, Mingye Seng Sin Tan, Pukyur Chiwe Zemlin Dira, Zhongkui Geji Nanbe Chui Dunbi, Dian Ling Yuo Che, Tiwei Zha Qin Tu Kyur Ne, Gachi Pige Zhuo Xinbi, Gekabgi, Rangwe Gi, Dawan Ta, Dinja, Pige Jegi Kibin Songkyung Che Gyuro, Gapgyur Nun Din Che Yubi, Munzi Na Yubshi. Singilingi, Kongse Li Tsin, Nianzhun Shu Kin, Mimai Gazula Tan Zhuwa Yin. Xiamliya Lingge Ne Mutu, Zhongyan Long Ching Yin Chin Jikib Li Kong, Pyoge Chilam To Guji Xubi, Li Tsin Xian Da Nam, Sen Chun Na Shuo.
2: Di Tan Ni, Kiran Ki Su Jo Ding Yu.
3: Ba Si Gang Ge Zhe Ni Ang Da Di Xie Bi Ne, Gyu Ji Tun Yu Ta, Xi Pi Ge Che Jin Se Bu Tong Tu Bi, Lo De Bu Nang Chuo.
4: Jie Mu Du Zhen Ba, Cha Tang La Jin Yong Zham Gyu Bi Ne, Di Tan Ni A Pian Do Yue Shi.
2: Di Tan Ni, Kiran Ki Xie Bu O Du Yu.
5: 也拉这边这里啊恐怕也别别人呢此人我就用途不知来个主队长把干活的选笔呢吕军用外马车腾多亚浪过人嘎边的这里越途不知道地摊你既然给恰南月给你一万钱呢吞过养家的撇血东途给公车节龙珠养事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事地摊你推摊南部滚都托南钱滚别钱完事情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2: 地球的科里有哪里也都住着地摊去中国俺做仓面俺们都送用去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0: Tsetib genki tujim gwenye chashanele kumula pema yangzong sinyegi aja chingwa shenshul. Hong yinele da diguna lo tsetib je lo chuzi shinsha. Da gup nimat tira kukong zega rudu samba da da anzul chogan na lo la tse huangwa sikirba di goje shusha. Kongi sumba chenele ni chogan na lo tsetib che jeda chong yinele yakbu dosi. Shoga shodarishu chuzi shida chikazi la loga la tse zonga chuguyus. Ani nge tsetib tundu samba tse nyoga yunye kunzu jala la hupto jeba.
2: 那些都是现在你的吃了云波沙嘎清不来都不得多是他的日本人的吃的都差总差是那叔叔叔用两个名人也是就比较多那天马车也能的难道他你不用就上班就能没了大用起来也能吃不到用起来也能吃肯定的都不得不多果然给人的送给天马车也能的俺的叔叔了他的用处也能没几个穷了那么有能的俺就坚持去把给差别能的来个的差别说姐姐那天的开车主管了那他的俺就没四个退休的人的进度
3: 上班，俺阿拉叔叔爷奶两岁有，提个一个忙做的念不多的，俺就唐金提托的呀，你不老当这些小路吃不呀？一年日也没能俺做当那收备给西那个嘞，扎当地，国内西镇西呀，啊，顶这个结果忙不起来，收集穷了。
4: 收着了。
3: 嗯。这两个，等到开松地沟给唐金提过了的收，唐金提俺俺来我呢，那年放假什么吃不下去了？
2: 那是。
3: 唐金提我呢。
4: 직 등록 전기 그봐 소교랑 체제 개주 시부도라 티 예윤라 인내라 직 기숨 장기야 아 니주 춘배 다직 도바 신예하게 쪽중기 응부 딘제 이내지 응 대신도 대 잠대 쇼 창대 디지도와라 아 첩둔 칸치 아 다 디 칭아 디르샤라 아 유구와 치료는 배교여로바 코난소는 버스 존재 디 난로라 아니 총도 장기 망조기 초배 아니 아
3: 첩둔나 속았지 딘제 시초도와라 슈장안조에 급티듀지 리젠기 급에 왕게 디난로 주제 바리게비아다 딘제 망부치에비 디듀 좀바 디난로라야 첩둔치게 난로라 미겜바 민바 탄도이나 부구에 망부시부도 네세 부구에 유디 좀바 오 당원에 당안조직 직내 균진 균진시야디 다 딘제 레도와 섬섬치 시장 지다다나 이나직 직내 미겜베르와 첩둔치도 님도 주고 치제
0: 함톤조첩음今年呢人类军人突破抗性了你呢军人前辈学了呀永不表演他的开有了月了吧徐长的中国呢呃这缺点东人月不大创作先把给了老将军人月不大及时整理月不停这些送给他那是
2: 티마제네다 키숨 디귤레 차샤나 야 케주데레 응세도부도 조 안조다 로거 총결다 하장게 타 니와지르바 디제 인디숨바 디콘라 너니 군글레 티마지글레 디숨바 안조 망소 망제지 키숨 디귤레 제주랑고르데 로거 총결레 친제 쇼게 장암무다 두부둥가 대우동아 진짜 나가서 삼배나로 인내레 에지 디귤지 인내레 미 차긴 야부도가다 근데 니 신다다 두비나 당문에 디 야 맞아 와시도르 디다 케주이나 자야메나
3: 그랑게 콘을 쉬는 시간 좀 멋있지고다 자주로 간지되는 이내래 되면 약다 주동아 제시라 다 안조 기숨 디구 푸베 아니 다딘 저완한 애주에 벨행게 공부를 해버려 제발 그랑게 디고르치 손난다 닝지 안조 네 가시에 찔치미 아 대야 대콘라 로카시에 콘라 지접수지 공마 십수로 그세 사진이 네시 야냐 계급 담래 지링지도와 디다
2: 这一批的高了创作我对你亲不亲啊但是的当然知道啊吉林起我的能够让做地上人做巴黎这边的人啊我说现当年给现当那是吉林的接住了现金嗯你巴黎他的那些差价我就说高了创作用品那是高了创作来对于呢啊能够提供了高了创作的
3: 生就一年是别的给他拍照是吧这是长毛老给别的那来的别的家的是吧是的我听这些人我让提供了我有说高了虫子来拿了呀最近听这个十七八天的多难赚的钱有没嗯高了虫子得让吃下边的上面金色是高了虫子坑不没到给推进的给他钱不切切落大的是的啊几个是吧啊没到给 没到西北的，推出去了吧？对，能落了一呢，票能够给，你观众怎么说？一呢，确实参演的，中期呢，一呢嘞，如果参加性啊，票票一呢，就根本没到零给八十装备，用不的也不晓得这个多了。到我现在了，困难了，吃下边呢，困难给他，新疆能落个用不给过的。
4: 직송기도가 대두 좀 봐. 대래샤. 코나즈 심간라 차샤소나. 용법 안 당부대. 종주 난로네 컴퓨터 링기 로직기 용법 되게 곱셔겹디. 다 대한 곱셔겹단데 뺏어지래샤.
0: 네세.
4: 종주 난로라 템바카즈 유여봐. 어디 실송제 직곱시 직격. 되네 미장 소솔이야. 미장 가족이나. 디시송 곱시 직격.
0: 네세.
4: 휴장 딘데스 제제 더 견제라게 증가나 차샤나 미축도 가라. 딘데스 제제 로직리아 치주학시. 다디 보나즈 컴뷰 메도 링기 용법 곱시 접에 다 용법 딘데지르와.
0: 네세.
4: 다 단도 대표제 아니 소소소소 랑고주제 아니 용법 사교에 직 싹싹 탑람디 망보치도.
0: 네세.
4: 고난기 증가나 차샤나 모자 르바 랑고 칠했는데 칠로라다 레저 이내제 딘제 교녀게 용법직도 되네 고랑기 생각 자샤나 심제 망보도가 심제 유두 좀 봐야니 심제기 거주 되게 좀배 용법직도
0: 아
4: 네스 다디네 고나즈 생각기 예윤 랑라야야 내뉴 교가 진제 용법직도
0: 네스
4: 다 내뉴데 자샤바이나 고나즈 그진 다와 지기 고나르와 다와 나베 난도바 딱다 컴퓨터 메도기 직 메도 셰베 투주저르바 어디 여제다 메도 직 사바데비에 이내제 디 나로라 지링 나로라 소수타다 지에 이내제 도주소에 간데레도가 다 딘데 인도이나 아니 직 신내 낙제 태게 레군기 직 남라 딘데 이내제 동주랑기 멍위 단제서 요기 남라 이내제 오 딘데기 남라 나로라 야 아니 소소 미제 유베이나 레게 나로라 슈야도 슈제 니마르를 야 아니 고민이지 십주여서 닐라
0: 아
4: 아니 고난 다와 견제라라 차샤베이나 고난게 군다 다 돈조 직 두주 유튜브 피기 열었어.
0: 제가
4: 용법 야부도 쓰는 게 또 두제 시합에 있는 로직이야. 그런 게 생각을 최순주 예의에 쓴 게 용법. 다 대신부 김장직 의원에 대해서는 원에 토닥주. 다 휴장 직 갈아 총주 용법 대토네. 원에 군주 총주도 깨자 줘야 돼. 민도 총부. 그봐 민도 총부 되는 지리샤. 다 더 견제라기 심간디 직 갈아 총주 난로라 자잖아. 대난로기 총주 디난로라야 심가 망부여레 테마르와 텐주 추기 직시 다 셴바 동주야야 테라 테타베 코란레 학바여레라 코란레 셴바여레 돌 뒤제 셴바이나 지용네 아니 추제 토보질레 대샤 다디네 던도 코나즈 총주 우윤 행안게다 레지 생가 숨여르바
0: 네세
4: 콘졸레 차샤바이네레 베티 칠로레야 롭종다 베레데 딘데 망부피기 다 대주네 코나즈 총주 아니 더구 우윤티 아 코란 차샤분다 너니 룸줄이야 아니 우인 체로 이송기
0: 아
4: 휴장 아 코란 차샤비네레 다와찌기 콩라야 아니 총주 우인 셴바 코나 술레지바 셴바 코나 님도 아니 종치리야 총주 비중 셴바딘데 여러 봐 콘주살라 파 친제 미주 아니 직 총주 냠디 벤주 컨디스 콩도 등기도 해 콘주 컨디스 제제 제중 그 되기도 해 컨디스 제제 총주 토담치기도 해 딘데 라속배 아니 롭종 망보치 슈비 이송게 딘데 제제 직 소소레 뇽조 시부 총송게 주산다 레 친제 임바 이내레 안 총조 나로게 봐 마땅스티게 직 거습지하다 소소의 캐주랑 시간 소제 아니 총조 셴바네 봐 롭종 토베티게 송지 제제 아니 직 차 체계다 아니 표준 지소 수다 이송도 답변 차샤비나 갈라 총조라 민거리야 아니 내주 직 가르치기도 하스나 고노조 총조 저부 수지 니마도 지라게 딘데 송고도 갈라 다 고나조 지 컴퓨터 셰베 튜즈디 직 메도게 더블 들어봤죠 아니 튜즈 나보지 셰베이나 칠로려야다 컴퓨터게 직 셰가 집에 튜즈디디 아니 유고디 디네 고쪽이 있어
0: 지
4: 나도 짓던 거 여러 봐 다 이내 메도 셰가 쳐야 돼 나보 차베이나 다 아직 죽지야 돼 디지기 나로 침 벌어 봐 딘데 송도 이네 콘조 탄다 뇽도 직디 디레 송고도 와 지금 메도 셰야게 튜즈디 마 치링도 땅토비야. 메도다 나가 되면 나서 아직 도바 더비에 이내제 딘데 제제 메도기 시윤티 치링도 땅제 유고와다 틀레 망아지르바 두주징지지.
0: 데모다야.
4: 그 메도 링규 나노야 데모다야 유바 딘데 소야기 아니 배준치기 요송게 즉 메도 시에 차바 있는 다 되는 놀라 배가 더비에 이내제 야 지신 나서 거 시험 봐 열어봐 딘데 즉 더비에 이내제 딘데 제제 있는 즉 컴퓨터링이 나와라야 아니 로직 투시라야 데모다야 유바 tindrii soya ki thayla ya, ani pechun chigi yoyos songgadu.
2: Lese, ta kongla shubhe kisum tigui ina jayama nanzo ta nyingri chongjiri ki gala chongzo, tabu chungwe ki kongbe tongzo ina anzo mikto lese jira ta kongzo nina anzo pyo ki zamaase ta kianan ki chongsib ki ngune cha shane le ni duri tabu shirbal.
4: Rila, rila. Ta ji chongzo shenpa ne inba ina le chongzo susu la ya susu keju yorirwa, diga ina dunbe legwara cheje, ani ji kongbe tongdaanda diga ina chongzo tenzo la ya
2: 롭중치린다 제시를 지킨 도 없습니다. 다라시 레세 센터는 예 참대레지 드링기 링시레제나 구디슈베 펀조 허거 총결의 기숨디괴단티신 아 뉴지 총결의 깔아 총수 라소베기 아니 간지텔로 토베기 중재지다이나 아 헨게 서로 냥주 슈스베히 아나소 지메리제나 양결의 제용 헨게 슈베자고
3: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디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고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이

지동 세하데 카레 제치 아메니 투월 토난 테자 미제발 무튜도 주십 대회 네 양야르 게사 튼뷰 아마 아마 아버지니 발이야 지동 요즈베 제치 대투 아메 타스 알라 알렌 친충 콩키 주십 대쇼투 네무니 싱그메 야므나 랑키 아바야 치다 제럽충 급틸 날라괴베 칠렌티 아메 안에 니무충 은지 김자니 균투 투부통교로 가부유티 락바투 아버니 투부통교로 하장갑유 군갈 카와법두삼 야갈 찰법법이 급수 양나 종토캄 칠레송니 삼마저미 세창나 아베 남유 정김네 요구 제비 투부 챙긴 두셀라 급티다도 아메 괴웨 투부니 공기 지야 담외베 담과식도 요르유 남은진 로림 숨바르슈베 군가티 아바탄 공기 제조소 내제도치 알롭자르송나 아바콘 할람 선주르지 알라다르 용웨 압송웨 닌테다르 알라 다오숨 하고와다 뷰초와 총화탕 아바리앙 정김내고웨 토고모통바르 다오숨 학장고웨 초와 제유시 아바르 라디어 카바르시 유미 아바치르 송제 만주 김토 카바르지 야메비 균토 아바치르 송나 만주 김제삼 네고르키 미앙리 아베니츠 유르제고 닌시 아베 제조식이 능미 콘조 닌숨키 제디 사빈베닌 칠 랩토바르 제바 퇴비 난조 민신시보 하장 가부총디 소수 랑키 지키기 탐제 아발 제도 예부탕 알리야 더뷰르키 아마르 칼린 측지치 원야 아마르 남유타 민저웨이 남유르지야 민도무 게테 퇴베 니네소 아메 워머소고 잠충 질 군칼 질러 워머 메버니 녜마시야 르시디 녜 능미 초부 당웨 체기 쇼시 녜와랑 마타리아 닌알소고 쇼시 이양 아바르 쇼싱예와 닌숨르 소고테 당니 쇼보지지신 아메 정롱기 트니 럭숨마보 교라파투 그티 카셀레 법규메양 레지시 조차와치 대달 닌숨베 쇼발 아메 닌숨키 오먼냠도 고니 쇼니신 닌티 치조삼르 아메 쇼인랑니 쇼 예우두르 닥신 셈수 가와샵두피 아바치 록베 닌티니 닥다 사뱀베 힘베 ngay ming xin xi yang amata nyam tu ren kim ne apar gu. Gong mu tir apalip tu amata ngan tsu gong se xa mo mo su yu mu. Ape tupu tong du je lep chung le. Kong ki sa gan ta ne sama kang se yang ame chi tu jawa tong yu mo chung sir. Timur ame chak se sarpa si kere yong ne. Xe zi zhe me xa do ge zeba tang chi la tian ne tupu gu. Amar tsu na lak tian che be tupu ne 突破桥塘让其六岁的唐子儿对心愈了云图准不开钱南让其克制西这个桑子南了他是六天期黑土归我音公母天阿伯突破户主日行瑞吉同为娘们来两期年我他的今天的永俗岁送我他着阿伯突破张不堂空了苏西给三我丢余不得满嘴南了学阿余谢齐 Nye ming sin tsu yu yu jie lep tu. Ame ngamu ne shor kye ne lep tu. Pame nang ki zhishu ni si xin gar le. Ame xin tu gawe nyam yi keng tu. Shodo la chak bi ser gar ki karu ni tang zang ki le kye si ki ning ju tan sung. Ape ngan tsoro kong ki lam ki tong du nyong sum si chung. Ame ni cam chi si gyan che long me bar. Ape nin di da rin ki kyun jie nam zhugu zam. Dye yong na ap di la ngan chi lo go ti. Ame yu tse le chen le nye jing, te zang yi tu yang yu bja. Gop tir, nu du mo tsu bar. Aba, rang ki ngan zu lak da kar nyu yu. Jie chi. Te du abe ta su nye le se badar, jam se tien zang che ne, kong ki yu gu nguan bu te lo. Wen yang, nye si bu gu be lak da ni te zang ma yin bar.

0: 제라 용괴스티 아부타 제버 저와 치신 닝궁기 칼라양 사규마락비 아베가라 코 잠파식 지고베 저오디 원양갑티 녜종진 제신 유비 아마르 지르주비히 당도 아메양 튜엔티 탄레마치메 녜우수라 토야마용웨 미즈타메충 난주 김산 한냠레 칸이기 바다 하자니여 유르 아메 잠파지 사와탕 녜람산 아파르케디 咱不听你这边应该去。公墓，公鸡通队阿爸总他见俺了，让给拉些信不多。姐们儿，阿爸咱不听这些自由，马姐啊，谢谢。给的，恐怕他俺了空归这小兄弟，扎起一总是他念头阿爸儿。哦，他提人给咱不的，没几个其他俩来接受部队吧？应些去，谢绝不谈。铁腿叔，可个呢，前途出行别。 아메 동양 야 마불투지 남부티니 아마시키 가르고겐키 지부시키 준쿠드바탕 진제총앙 급티르 민주니 쇼바르 슝람토바베 카와양 통람토메뮤 니심수 땡으 게이루투응급지비 지동시비 타니티 월레르 샤충라 텐동 콩토메베 리키티다 유세니 텐제 쿠스미르탕 트라메르 니미공토 히용 在南村，空投林杰的年终序文里，没去做赞别，立即写别隆重提议，提人去总理干事列前，就咱们大家写个信，林杰呢，俺做列前三把托起。
1: 시리
2: 중앙 농촌 인천 지역의 공기, 자주 선보링의 공감사. 남 중앙 중심, 감정의 직접 근본이 되나 신체 중화를 가르바만 중화. 나태인들의 전조경 수행 변경소인. 드링기를 생각하는 구별 남발링의 초로, 망수진의기 천천히 걸라 모두 접점 수행.
3: 태양장계기망수지구케진중후란기망수지내니망초기외부초와타삼류초와툰조타망초기초와함양나투몽지둔치릉어바디대다조니미남기게마체네미럽네미럽라수규마체바라균배배지내기능수시인시티이나루규기균배레텀바타我与초외南对啊수규마체바내신툰민기콤수타 陆水、深康汤、冷露索去开卷点心，南端新都配送草汤，口语新都加起话。芒水人那个，切记单位全年引起的全部饮食松下。芒水人那的，作为人那个，纯粹是因为过了我的水平啊，没错，个人名字为托呢。芒水人这些拿错是口语的，太阳公布团直接水平啊，芒水人着名人那个人写的。
2: 杨那人那个纯粹是一不谈，听你南极团人谈，去南北街，瞧你那村边，同你见识些。今日人那里，闽南民族游戏机国家都不谈，闽南马戏团国外民族游戏机，请你都不一不谈，民俗当熟悉一样，民请你参观了，民请你参观了，你把都容易操心心别，与那天跟着谈。 雨水、曲路、三轮车道所六张车轨不谈，人那铁道了六张的对云谈，古人的句呢，现在没拆成很多，去不能行多。芒水呢，闽南给云南谈南北铁路，你把都两岸移送给，居然真贵别，昔日他们家了过年过线，昨年给着他，制造跟着他，天门谈，曲路，曲路谈。 在查他七路来说，这些年轻些的代表呢，第一次呢，民俗堂属于那样，你把都六千块币，作为人那些银钱，俺来给么他给退掉了，这样明显不谈，这样明显为闽南人，六千了点钱，至少给米车都出不赢了，他呢，吃力谈，不力，好力写不错，米力说说人就不谈，样呢，乞丐话谈。

소남 차례기 투수 민저 외관기 로사르기 투수캔 진짜 메인피 내수 중요 라바르도 공부 후에도 편도 주비 최진이 로사르 동수 휴부티야 급대리 공부 마음이 유신도 말아 체고비 두 남시 칠로토바 미시마타 마음이래 게마체비 턴토 로사르 원도 노와타 안저와 휴부 능신시 토르 투제 휴비나 망수진에게 중공니 콘도 셰벤 잼자타 테메 더부 녀지레 총와 메인 파라 내가 망부시타 콩 나초시레 총와 제제 슈나 참부시

AI 최민년주 투럽사변 고차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진느키 년준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준 슈별레 첸세도르가스 생케 넘버 2 샴러 직튼 속배 도시 템부주 경규 넘버 4발 배배 규지배 치리리 첸슈기 뭐라 헨게니 신장타 편중고키 담체르 가바 티달게베 고티 세로나 중화미마 지튼기 급기 미리 튼지 얄튼구비 제침티 탈외다 둔비 치치니 원소 락린더 규시 게시 지격한 성규 중래 칸기 다초비 치니수 접시 닌키 나조 서규 용자 총도 공소 제부타 중화미마 지튼기 급기 미리 튼지 얄튼구비 제침타 랑게 미시레 튼기 지유 내츠 원주 쳔마세 살괴비 치월린더 규 미지 튠지 야튠 꾸비 제침 댐비 체바티니 루튠 시진핑키 속시 나웨 당 중앙키 꾸지 체베 첩시기 랭겐타 침수기 랭겐 케진시기 니돈 갸미 니수자 송류 다게바 당 중앙키 급주시비 개용 미망 튜소 규례 오윤 행강키 침수 차괴러 척진 제니 미지 튠지 야튠 꾸비 제침티 급티 미망 튜소기 침수 남잔난 주유 니돈 갸미 니수접시 르다 듄바 당키 급니수비 중 창송 최저 팅송배토 미리 튠지 야튼 꾸비 제침 댐비 체규 카세 등유 니동 갸미 니수 쟁아르 다게바 지급 수지 시진핑키 중앙 첩시주키 최저 조교 난네 미리 튠지 야튼 꾸비 제침기 철신러 심주 체규 디니 롱 송주 하점시 중앙 첩시주키 최저 토 심주 체비 침시 통어 티이 당 중앙키 직뒤 직돌키 고치 침수키 남장 주부타 철신 괴바 추심 체바 제키 규심 시불 격유 미지 튠지 야튼 꾸비 제팀니 롱어 송주 하점시 링시 꾸비 제팀 통어 티이 미지 튠지 야튼 꾸비 제팀니 규럽 사발 제팀키 지유 댐비 락린 다와타 미지 차튠 탁취 치바 미지 레튠 비워 제키 시제 제팀 시시 남시 2급 칭아 링시 수유바타 롱어 송주 하점시 링시 꾸비 제팀 통어 티인비 제팀티 첩시 정신타 자튠 정신 제두 정신 치두정신 제외유 니동야미 니수쟁을로 랑경종아이서규기 튠기지진탄골 통출 티게 첩주주신바 니동야미 중이로니 니동야미 니수 장아르팔 낭서타 광시 편중 닝샤 신장제 랑경종아이서규기 튠기지진탄골 통출 치송차 닝아니 골 통출 티게 첩주주팔파와타 미시카기 미만냠토 중국남비

挺热建筑中期强浪三百个月新疆土在西给年最前的九个月四万连接前吧三二个月农村期年中开机给中国新疆期成用民生了在西给年最前的九个月四万他在德期年半前的九个月四万年最半月文讲每日通知一二团贵宾接近给别人他周五娘子接了贵地东位团结南萨克里给为李树塔列队期间急忙给清队期望了给林前有卡些贵宾我那提的被米日卡推梦狂兵用完贵地东位求得他这时期年最前的九个月是为当选了结局扛着别人中国青路给米日卡给年最明年贵南李树推给清队期望了期待前年战略名破吧七个月他们级别成为队员中央特殊机构部长巡吧给克米日卡队欧元香港给主任陈瑞新给每日团结一二团贵宾接亲呢，撒矿里给为李树塔列队级别急忙去，亲队听完了给连起贵吧卡些队员进，亲路去电笔提的团结一年呢，几对头万把钱与不谈，电笔提的不级别没有你，每日卡给忙错给张扬狂笔去听完了松江塔，白牌去特朗普加起动画，每日玩去招望他，别日娘只接了贵的动画去应变，托到牌松土。别提让妹他，瞧你当卡，青团路团，中午让妹接去，地位杂团军统参与。新疆今年最难受，不由连续七八天呢，每日卡给忙错给断面了，制造级别安全套团军七八是隐形。提每月的每日卡给忙错，那么连续给苦个忙头动作他，变着去拥抱投入动气应变。天呢，别提新疆去忙错去，瞧我没有住不他，瞧我上不住不行时，去连续级别新疆去。忙错，恰在你紧张起，错我历史动画谈，然后再难脱了东西，没给起对面单，让大托管钱不是赢不来，真脱起，内部钱都就不谈，真细起，年最钱都就不是我找我能力，虽然提着你，恐龙扛也没不是谈，还将国朝我是日进电语，起给起，制作起，每日团结一二团贵宾，接听所谓没有你，成用每日难每日进，得不如有七日，是我连接钱吧，十二贵宾。你去七个制作给三张别人每日团结一二团贵宾接听给每月你成用每日南每日进得不如七日进去呢中国中华民族团体给各种拉单参与不归参与学团体得不如搭档扛着整个月他们是七班给用民梦推作鼓励奥运健康去奥运给用民梦推作每日车队奥运健康去主任奥运把因超如意接听帖全站冲击给用米日卡给密码给车队开连托不他落点救命啊加油骑行员我跟你讲农村给参不他我控七日给多数卡机给我是米日那段帖中国中央民托单给那去了马别动了他切当跳笔去吧中国西道没不他确信得罪给庆余至于制作给别为三十四五天让给给米日四归他米日来吞了特别重置全部能力都交给他中国米日四句他清用足用了全面渠道他全面捐助切不提呢中国能信了足句啊提取切不是应别按此提我国他几度切给伊第二年初二的天呢别去就给伊今年变着帖给用米日让用三年期微碰总是给你说他让用中啊贵州云南从文节起，微普米波替松东亚特艺术设计参谋团干单为主托不谈，成用米日塔，米日社区起改用塔，两土就近制作国国内组军托班签约，为主更多人员托塔，就近制作国国内组军七百贴，按照米日计价，结束六米了，米计价六米。他的中国南边挺热天气，组军了贵地东个边，米日计价六米送了米计价六米送。从这贴的不离给个康熙他西当七夕给竹兔旁哈巴图每日社会给落实他面具金珠出落所细节级别小数他孟西只贵族军二列推过仓瓦他腾讯龙库给三列他他咱们社会区别三家仓瓦确定产业跳跃别从这提到仓瓦滚起通讯所有余仓面忙怎么捉他忙怎么大贵米起通为点不他腾为孟西七贵杨边呢人年铁给个皮蒙为保清当年破张波特拉他祖拉康诺布林格索人年虚下保清喜乐松动切于不他给一他有过一期托年军切乐你为第几期落坠喜不他出轨一期七岁切莫喜不索那边一股他立即必准借切行
자치 링웨 송동 학점러 뉴욕 정신기 송교타 냠수 체유 냠지 계초 럭스 체지 링네 직조기 외미 링네 수샤기 민튜나 조베 중국 남자 시주시나 이나 정용 미시기 링네 탄저와 유바 송지지리 계유 루규타 퇴외 티다기야 중국 캐주 대비 미시네 뒤 탁주 지배 줄람니 베디양 타부인바 라주 강리 토유지 송유 편종기 샥뒤 럭자 젠탑기 직자 교와타 젠시기 샥뒤 치도 주바 조와미 톱단을 제뉴 치바세와 치기 쉬단을 렌체 체바 사르괴베 치게기 년절 그시기 편종기 샥뒤 럭자 젠탑기 직자 교와타 젠시기 샥뒤 치도 주바 조와미 톱단을 제뉴 치바제 시기 유베 럭스 조교 치더타 젠탑기 직자를 교화 세우에 땀주 티리를 제린 강제시 비교이 중국 편중소 샥뒤 럭자 조배 동천 강이마타 티엘 편제 강제 퇴유 미지 튠지 야튠구비 제팀기 미지카기 망초니 로스뇨웨 케완러 겐송 강자치기 유탐 지치와 듄발 중앙 특조지교부 부장 询바 듄이 준키 광토 사괴바 콩키 린웨 치기 년졸키 비웨 서유 티다니 퇴웨 내수타 용수 미튠부식시 진네 샹뒤 릉루기 토니 중국 미시 잔냠타 로스 잔냠키 도시 균총치바 딱다무유 중국 원겐 로스 제팀나 정신비 미마 시슌키 괴콜드니 샥뒤 릉루키 로트주 유진 팀루 튠젠티나 타동 샥뒤 릉루키 로트주비 미휴니 뒤네 카돌 인비 롱루 런비 치바타 너충키 로트 슈니 원겐 로스 당인 치발 겐송 차치 인바 년된 체유 티니 중국 시슌키 십제 개출을 시디 믹세키 미지 랑카와시 민발 랑게키 미지카 창매

0: 치미니 로마제니 탄 김다키 르니기 김찬타 럽스이 고코시니 장메키 담가치 초규 퇴외 토샤 뒤로미 창보야 땡키 쳬버시 민베 미겔키 고코시니 담가치 초 로마라라샤 뒤니 조종 치발 교와타 로마라라 조종니 샤뒤 치발 교원니 베디 로마타 김다 르니르 토유 샤뒤 로마 남산 주타 퇴진 탄 공신 군신 탄 이어신제 창마르 김도 로초바타 김다기야 퇴탄 넘버 군도 럽자 랑키 추구 따로 용초바마세 고요고다 퇴탄 넘버 군도 추구 김도 수초 숨니 시주라다 체비 편제 토니 데나 편종기 신조 망초기 부추 샤뒤 능루기 럽자 긴뒤 하장 쳔부치 유 창면 시세다 퇴장종종기 사콩 갸치르 뒤네 하장 카토인베 신조 망초기 부추 럽자 기외 만에 하장 토와타 김다기 초고럽자 수기 집에 골부 하장 집유 사투 미시카기 집발 뷰체 토베 로스 잔양아 롱취 집에 왕차 긴송 집타 망초기 뒤로 뒤치 시중기 신조 괴카 직도 샤뒤 릉루 랑린 단니 로마 딘자타 더디 차기 태외 레버 준디 김다타 로메 괴코 광토바 치시유 주민연주 산에티게 푸지 망초기 니웨 미시 락시레 타 냠네 칸르 다골 소체지 갸칼 자와 할랄 니르노 롭치 년조 심추 디네기 기겐 치모와 마노 공다 라빈디 라니티이 타링아 푀르 첨지 용틴 탕부이 카노 쉐바타 첨든 키 남바 디뒤레 준키 망초제 외소 통화타 냠린 상부티 이잉아르 파차 섬샤추 년 외소 통외 푀니 녹초기 년조 시게 친비 체비 퇴탄대니 저이민도 서교를 중지 강토 뒤켄 노초기 니조와 티즈 표기 타대니츠 공미 표시 지규 원내 체나 콘츠 정이 워마 표기 피게타 야퇴원러 다월 용구미 지규 니세콩 삼시탄 갑교 뒤둔타 직둔 표지키 계지 캡이 누추 초용니 치르동와 시바 뒤둔 조울 체비 편종 계지 캡이 초신 급니버 하설 초신 계급 친한기 군주 송길하점 총돌 수입시 남한 표송 초비 인민민자회 비시기 고급 대회 망원 대투 지 시리랭가 레체 락제 럽치 생돌 협의 생각기 조진 계양 마디엔 상카르 다골 첨지치지 명철 섬무 중심 광기 리지 계젠타 케완 남비 시리랭가 타 중국 산내니기 슈샤타 교제타 제골 시돌 치쳐라 년절 미니 내려 캐시 저와 대배고니 덤규 주초 순우 최강 정시 예디타 외출 롱니 빨리 사퇴 남장지 편주 롭종 치초라 유고외 다골 코너마 체발 외수 최다타 규륜체 유고 리시강 인내 비시기 터람 시도 유르투 지주
1: 퀄리티 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유 현단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비붕치 키다 냠두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진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부지에디 비부치
2: 中央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3: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교신별은부로 치미 대급 란제당기 미망기 고치대 퇴동 롱주자 카시기낭 타르게 치베 계급기 롱자자 카시제디 교베 소레진기 로규 규림 교사르신 벤주르 종류룽아 공비 총하다 지조 윤링 때링 총베 무자르 친분이 되베 동과 미리기 럽진갸다라 구디 동과라 나르 총용 메베 외동 초베 뒤남은유 난주 당기 구지기 기젠 치슈디 타종 야보다 폐주 야보 공비 야보 동화 지 제대 당 중앙기 탑주다 구지카 치무 치신 튼도도 큐바 제주 인시 죄유 개용 지접 소소 지자 록수부 삼루 첩시 니디 추 추자 림부 당부 덕시바 허즈 량키 지접 소지 시진핑키 농어자다 주민 아이링 배덥 흐미 제대 동과 미리 럽진 갸다라 문주르 용외 럼부 양타 대대유 세싱 슈크다 덴베 까미 대퇴지 나랑라 싱규 침부 팁중라 딩슈지 킹싱 졸람키 레왕 탁주 집에 낭둔 스무테 문에 도충 난수 레수베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정규로 최둔 체대 수베 트림기 무줍라 덴네 중국 남베 팅럽젠다 계급 돕진기 갸다르기 차샤라 체지 조규 인시 주유 중앙 시팀 우린 시주 심주 주기 주장 슌바 차이고 생키 직접 수지 송세 캐진니 마그스 증로기 외동 초배 천대 이제식시 당기 소진 주게바 초준 란제 당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니지워 야지 미망기 고치대 증링 용기 통난 집에 럽지 춤제 랑바다 중국 미래기 럽진 갸다르테 고터 메바다 딜레 응아르 충용 메베 외동 초배 뒤남야 응유 시팀 탑조기 레지바식 인뱅은에 심슈 땜보다 근투 베텝 겐지 두바지에 체대 뇌쇼 요구 계급기 댄자다 지조 댄닝라 송종 체조 인시 죄유 지접 소지 시진핑키 중국 공단 당기 롱오자다 주민 아이링 배덥 치진 은항 삼미제바라 뛰유 로규다 미망기 중국 공단 당 담배 자외 교진니 랑제 당라 시단다 첩시 돕쇼 현다키 젠다 체베 표중 캐시 댄베시 장매 지접 소지 토다 바르숨 죽라 댄네 중국 공산 당기 지치를 준비 저외 성화 대외 랑제 당기 토다 파르숨도 돕다 댐베 사드 뉴바다 공부를 지슈 텁진 뉴바제 균종 체조로 갑조 세든다 시진서 코든체 유지 대나유 전제부 시시베 시장 수진키 직접 소지 중국 공산 당기 외동 사미제바라 대토베 표중 캐시 축 세든 띵섬 남괴 나라라 박자 하장서 무샤충 딱다 표중기 캐시 대다 댐베 왕키 당중앙기 돕다 댐베 고지보 랑게기 멍시 심주라 멍의 동수 균제 미바라 치루 당와다 천재 직수 교주 딩섭도 당외 천재 자샤라 로규령 신기 충제 토바다 로규령 신기 포주로 충와 사두기 충제 개진 직주 니둥아 퇴바 천재 사두기 초용내 뷰두 공비라 누부 진신유 지주유 중감 고리오뷰 리공 등위기 균된 레둔라 토담치긴 수지순바 리홍빙키 당기 조진주기야바 초준 랑제 당기 젠더 체베 퓨중 캐시라 댄테 중감 시베 조종 체주테 직베 슝루네 락랭기 파라 로규 정신다 초규르 정신 균용 정신 제기 균도 용규로 끄디 당외 미마만조 닌점기 쿠리오 나르베 렉수 침바다 남 나르베 응오바다 지부 나르베 장와 주문 나르베 당와 제수 교류 만주 직접 소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돈테 중감 코리오라 송종 집에 레둔카낭 라다르 튼규 딘디 체데 지도 덴베 중국 조준 체베 진념 덴베 체시테 콤바르레신 지도 덴베 퉁으스 교르바 체고시 주유 중앙 지도 레둔비 송둔 팅기 조린 린지이 만주 직접 소지 송세케 진기 공돈 롭종다 라다르 체규테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다 라다르 체규다 송지 탐습 체대 중국 공대 당기 지치를 준비 금쟁 가인바 시도 딩습 체바다 로덴 규르밍아 중국 제주 덴베 지조 링로기 지조 조종기 럼부토 규바 사다르 케공기 땅주 종라 탐진 야부 체바 등주기 시림 조종라 니지 체규로 흉륜 겨바 만조 공부직도 제바다 만조라 샴디 슈발레 둔카 레과라 주바지 체대 지조기 미조 민접에 도구드 지둔라 제규르 차구다 탁주 야보 체규 인시 주유 중국 공산 당기 로규 점등 강기 군진 리종연 키 중국 공산 당기 로규 점등 강 고치네 롱예진 갸지 당윤 레지바다 망조다 치계기 좁다다 시듀민의 계진 직조 니둥아 점등 강

0: Tobe Chumje Dida ki Gyebjo ki ka Zhe Tepjo la Lopjong Che Gyo Si Song Yu. Nyamze Gyezo ki Chungji Xunpa Suba Alaji Yi. Zhuxi Xi Jinping ki Niji Nang Weibo, Benjo da Cenze Rinne So Kekung ki Kongbe Te, Zhungu Dini Zemling ki Dunje Du Lipa Tini Lepjin ki Cheje Shikri. Zhungu Kongre Tang ki Mangtun Du Si Gyongwa da Zemzu ki Nuba, Teixin Gyeje Diklam la Songyong Chepa Che Ki Te, Sangja Chenpo Ngunpa da Che Yuebe, Zhungu Du Si Tere.
1: 계급현다기 우르스초기 무튜니 요젠라 동디동수 치르동교인 시주유시 치니니 요젠키 차제봉디 지급 처주부이 요젠마기 닌테르 우르스 개콘난키 눔조장기 소르지타 미미남주 주강소 미빈라 동디다유 지주유시
0: 세가나마초 공세선 유리년류 쇼게 다와 요준라다 렌지원두인 레젠겐 코르난겐 덴지원겔라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yubi chijuyi, mu chi yishinzi lembar chi.
2: Mi chiki ryo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ne zhewani, ngenji dende, yangtsen shiki.
2: Sochu kangshiki, yuki minan, gyongwar chi.
3: 미리카기
2: 미남키 총을 출키 자주키 저진 더불 교류
3: 기부 담보 타니 기치라 로바양
2: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3: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수
2: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시 미경시
3: 만주의 년참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버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당 조신 기부 담보라 미피 때는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0: 니달 토나 나고 봐.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계 공감사. 다들 인제네 생고 초비를 전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기 최대타 대단시비를 전디니 안에 텐디를 전송지 단년 준수 개미마 자수이 디르글스나 쿠베 모투네 균댕기 하나지 소외 날이야 이섬나 괴비 텐다카지 지배신 쇼인라 Mulia Shuang Nang de Caresna, Chakshi Jobi, Guntung in Nujuju, Kangyo Bonsi, Zadini, the Nujutang de Caresna, Neda, maybe, member Matimba. The Chakshi to a neighbor Manchua, Tangdo, Neda Muse to Yomashi. The inni Nishi de Jirchimbutan, Dunjian, Gonayatan, Guyu Koya, Geta, Gibigi, Shanin, Nawala Sobi, Neda Tunsiwashi. The Neda Mega Chashi Tobi Yubina, Ningta, Leber, Kemasola, Nuguoshi. 게디야기랄이야 창시토의 니시 유바 딘키비는 니바르도 세주 빵랑 구도라 멤버 야보디나 구게라 다노 준니브디 카레스나 창시디 마 차비치라 메 동참 샤바 창시토베 나즈세야티 직 대외정 시진 나 진두 잠바 네부망부 튜유 진부 암야나 메즈 캄보리아 직 메딘지 창시디 마 제거시 이네 자원의 주야티 갈레카부시 심주 레응은 바라시비는 매동참 샤비는 착시 파주고시 테마체 착시 파자 슉첨부 유비는 룽칩기니 야갈리아 나오근스세야타 직 닝니 착스르기니 신지근스소 라니기니 중약니기요시 제자야 착시 종매기 착시 짜부잠만 바라 파자 첨부 마용야 체도 전뇌 망부지라 도나나과디 계진부르샤라 Tanu zhu sumbu di kare sina, chakshi zhong men liya jik, nye den zheng xin yue nyan ba. Ta mi mangu xi gi, chakshi ge men di den chabi na, gyang lan shu aga sim zhe qi go xin. Wen kya chakshi zhu aga men di ni, ying shu ge men zhe din zhe jimin du zan ba, lala jik le zhe qi wa tan, lala lung cao yu wang gi, chakshi di toren zhu go xin. Tini jik qi gyu ying ge long wei, ne shi zam le chakshi to wei neba ma xin. Nebadidagi gyundu sejyo banglaan tinje chebegi na chakshi tenpo yungu zhila. Da chakshi tobyoge nebaji yinchin, yinchi minji gyun rinbu me saagurila. Keti ya me tongzaam xeabi na chakshi yangyara parasibye nebe tuyudara jik me denje chakshi liya cunzin che u zhila. Da nujui shibdi karesi na chakshi ge me yangzi jewaam ya na menju chadab shenta ju ya. Da neba kaa jiigi, chakshi ki mei ti nubu tuen maasung nyamjie, mei yangsi yangsi jibige gozhila. Da chakshi jiong mei ki nubu di tuen goyo bina jirtaan saagor jine, nipara, gyundu diin gozhila. Yakshu jiong bina rinil chanbi ki mei juu chitaan gyun rinbu gyungyo naang gozhila. Nu juu ngabdi karayasana, chakshi tobu yuwa xiebi na lamsin maradon nyambdi zhi. Da jirtaan chiebi na chakshi sayati rimshin toran zhuwa li, 대신 땜부탄 균진과 외신 참배군의 조급래 착시디 욕부욕부자기 사무디 털공도라 누주 주부디 카레스나 딱지 텐 지랑리야 人이 착시 토의 내유냐바 다 미망부시 맹가도 딱지 텐 지기 人이리야 착시 토배기 낸 두냠제 양 착시기메 큰 주문 조디냐 다 이는 것이기 심캄탄 세주 속이 착시 토부차블리 Rényi ngwen su chakshi topa dintre maashi. Da chakshi topa yuki nye yume da gui bi na nima jinyi zam liya chakshi jiewa zam minbara duymara dao ji liya jik tun sumzi da gui bata chakshi di chanyum gubju ne gyat shiju le toa yubi na tasu chakshi topa zini rikdo la. Nuchu dunbu di siyengi siyeba dara me kanchu muju da ya. Da chakshi topa chabi ne yin mawa ta jik ne toa du rik dan yewayi ne mawa shira yo shi. Mi tsame lunkam da mengshi ki ne di midruwa ki di siyengi siyeba nantara me sebi na ceso liya nyinga yuwa nyinga shi. Chazan ya chakshi towe nebe inchi minchi mebe gin zubchi nantara me saa di kye chenpurila. Da nuchu geba di disunga tuanze yaga liya bao jen pin siya di. Di se na chakshi jo tup nyamya di rila. Da gengwe mangbo da geblia yichi che che di sung tuan zai sebi na chakshi jo tubam nyam che di saya la tarsu jilin gyun zhugo zhi. Tuan gwe to liya di sung tuan zai ki chakshi jo bi pinyu la cinri dan tuan bi neto ki denpang kanya mintu la. Nu zhu gubi di chudam jo che chakshi jo tubam nyam ba. Nyinga hajan chi wi chakshi towe ne da chakshi towe le ne so tuja rin xin ki nebar ya jik chudam di drogubile, jirdangi chakshi toin nebe, mensin menju chigubile, chudam di drogumintula. Da nujui jubadi chakshi chizam mana tizam gi yabu yonyaba. Da chakshi zayadi subu, wangbu yonggi, guishu gi junggunri, kedi tuzi tungtungnal ya chakshi hajan mabu chabi na, chakyun nyumji gi nubadi shorje, tuanyu kechin ya chakurkyu mitobe, ani chakdo soki. Nedinze yuang yinguaji, chezang, zame yinji minji, cili da tunbiku ne, chakshi toye neli ya ngunzi ta, chakshi toye negi jik, mediyan liya yinji minji, sub-sub na gugila. Xiamli shuwa ge nangtun ka nipati kharasana, semo dingi didangi shizin digi kirangi kinsam che shuwa di yin. Da semo nying jimu chiso nyurgyubli ya pajayi ni chek yoji. Tenga ya hu nangi pimeji la luburutu nying shi nying zi tunne chiso la nying ka chepata, menbe nyurgyub chepgabla. Kome zesu chepi semo jimbuti dagi chagi sulung jechil ya ngokin suibi. Timuru, zesu chebi semu tupche chage sulungki cheshir yanggara dashib chelin chebama se menjugi chushi likti chebi chela shini komu so gyobtuba tiri chungshela. Da yundenge zongye naliya zesu chebi semu teta mashi nying chebo kaze yunne luburtu mendu negi chago ngododo lungji mengana lubi na kirangi zazji cheso di nyugyobliya paje sungdola. Kadez rez na jirdandu min subu chaagi sulun ni zubzir nambi chaagi sulun jeche gi marwoy ta marchi wila dinche dashib celin chegwebe zhi. Xentando ya semu yu ne subu gi chakza chamu kyebzu gi tunyul ya dashib celin chegwebeb semu zesu cheba ti celin gin junze sebu shema tuptinze sugundo la. Da semu dengi subu didangi nizu gi shejele semu ti jik lu yungi dinan nizu chunbi gergung dabushi yindu zangba semu yungi kato tan yibli ya nyungdo tinte chunbi na tini subu kiran liya nishi nyadadangwa tinte jiri. Jik ne, shu yib semu. Da lakbe zungmu ta gangbe zungmu yungi nemo di bongpo chaba ma se semu yungi zawa ne zemu para shu yib njawe mbumbu tinte chabi na nyingkam chakze malakam ya na uglam malaki nishi yinbara tokso na gugila. Nini, semu yungdo di gyawar gyuba. Da semyon do gyawar gyurji mardang yeo ni chakshi shenba ta tsuju shenbi ngunzu shenbi chagi gyunshir ki cheshir ya tona yabu na gugila. Sumne semo ngumu du gyurwa. Nebi nyingnul ya nedu chungwe gabli ya chanan ge solungin duze mintang wara semo di mubur ngyuwe nangsu tunggyo zhi. Shine semo chejo su gongdong cha ba. Da nedu cawa chenpa ta jik nedu shuk jingwe ba. 수주 첩진 민당와 삼비뉴슈 하장 채와지 균용유비는 세묘기 최저소 광동차비 능주든지 등교시 단 도르듀지 슈비는 수부유기 차라인라 세모 춘춘시 토리니 대단기 세진 멍구신 뒤에도 잠바 세모 토기 대단기 년들이야 토나체지 자지 최소 대단이야 송겹이하고 나고야티 비미스비 개진버리샤라 드리슈야게 낭든 카 숨부디 카레스나 창스르 갸비 네티 닝가 하장 체외 능중 마지시 슈야디니 기급저된 대단 위링간 기직지 케진기 창스르 기네니 니신나서 템비 네다 신신 텔레기비 닝가 체외 니시 체소 퇴자 정신기 닝증 각부터 퇴자 정신기 파르지 동부 파르장 소취샤라 Kesiya nishi tata tuanbi na ceso la nyinga yubi, nyamjo chenpo chigwa ki chengui na xiala. Da nyinga chewe changsir ki nil ya kechu karrisi yoresi na, changgol ya sirka jingzam gyubji, nasu sula chewa dangji, tanda chishinbi lega ta guigyu di camjo chigubi nesu kerwa. Nini, nasu donyangi tuju di rinpo che becha xabi na, yuntu nasu gama nishu yin dangwa yin na nangchi na gugila. 숨네 수불 회보로 되게 급삼 얘는 규규 천잠 지급 창고리아 쓰게 되고 배차샤비는 배제대 뒤타 년진 다야 당내신라도 카발다오 지기 급타 얘는 니 쿠비 급수 판고리아 쓰게 되지 확대 니리 세바 신이 니외 다와 니그는 주도 창고리아 쓰게 양스 개범만 세 짐신 지도돈 좋아타 샤바투 닌 직니나 양고 갸고도 나위 제수 머시 너수 자식 유무 이내 칸교 멘주난 야군도라 나니 창고리아 쓰게 지급 미부타 말레 랑아르타 봉바 되게 라소발아야 슈긴티바 중내 창고기 쓰게다 냠도 욱징음 체크하고 차야다 류슈 세바 문나 튀바 종면랑바 타나 죽잠지 전부 치와 속이 내다디다 튐비급라 캐드 튀도도 맹가도 머친비는 중제 첩첸부 튐부도라 뒤에 루브르도 창고다 되게니라 지주부터비는수 차부동화다 대단냠도 금가라 최고다 강바라 야나 너수 캡지 중위 니주 티리 튐비는 강교 맹강도 다제 제발의 교육급을리 나르경 제비는 채소리야 년그 체육도라 但那些结果不是了，控制个年纪体力特别够不了，看叫敏感度高些，面具拿过不了。年数过不去，那是茶叶用个多年呢，衡阳他能种，可能能居民都些喜欢的赢了。体力学个能种，看西北的开的是呢，几个土族里啊，全部说个。차왕아부디게 야부 좁나 고기스 제시와디 다 지금 니 침부소에 넘두 약슈진디 중루 수리기 투지실레 지금 니 캄싱기 콘스톱티 미수부기 퇴행에 낭시 침부타 캄 직송인 바른 되긴도라 넘두 테리아 미수부기 친룬 예비간인비 캐디아 소주 야부 총비기나 룽자 셰르줄이야 군디 토부타 짐고기 느부체론조 토부도라 Tilian dobi na qinlong qiwa miyana kondru shukjin pijie samkam midiwa ta powa ta ceba nubudi nyamshin tu chosi. Chezan ya, jigi gi namdun di qinbu soya ti lunkam didangi nenga ke qinbu jirisha la. Da qinbu yabu meba mi da semo ne ngwe tukishi la. Qinbi mi lunkam gi chenglong nyumji qibin gen kuku yudu. Mi ta gangla liya jik chenglong dangye ta qile gyundin yuwa qigwa shi la. 캐디야 침비디단 야네드윈트지 총비기는 류풍기 미익단 세모니니 외토분도라 직디 미르샤라 다 미익니즈유타 침비월이야 저와 탐섭여리라 캐디야 미익깡부치야다 미주투야 라소비 내다든지 투연비는 내긴 피해치와 침부탄 저유비신두 인지 맹가리야 딱제난가 피고기라 니부디 세모 캐디야 세모인도 겨울은교와타 섭른 니위 능주든지 총비는 침부탄 침비기 짱람리야 내드유바 청기도라 다지두야 침부소에 차왕아 야부춥급을에 당부디 카레스나 치비카단 풀린 쇼구 라소바 님도 세비 차든지 최나고기라 다치비카단 풀린 쇼구제 냠도 추구나 바지 차난더라 최밤 야나감중이지 꾸지 최비는 침비 누부소야타 심습시와 팬도도 이내 수부로 맞춰봤을

0: 다뜨 할리바 연결 해봐 아니 띵어 띵어니 다소도 친디 뛰어내나 아마원 안 디미 다소들이 난게 쳐마름 삼디 띵이 같이 들고 문든 띵이 요는 그 그게 겐그 뜨거 멍터터 르모 브리제가모 다 총총한디 그게 드하리 허경 그 베니 그 감샤가 르뜨데 저거라 저거라 되는 거네 다소 그때 다 착진 화장실 버렸더니 지금 얼도 들다는 더니 이게 지금 어다 쉬고 뭐 그 손도 못 깔아요 나 깔아요 이런 말에 그때 얼도 림리고 야나고 뭐나 또 충충 그런 못 뛰는 데가 아정도 거리나요 니 샘샘다다 따로 노를 나서 봐다 되게 그런고 나는 하나 뜨니원을 나서 봐더니 지금 여기 참아 양자가 문제라요나 또 참아라 뛰기 온다서 아따 그 장부다티 타소 따때 지금 람자오 너오 너오 비용 타소 그니 공가 예용이 부지 말아 예 돈띵이 켜용디 땅에 그 점성 드세기 할리바 약그 어족도서 비용이 작은 뜸 르겐 까라 말이자 기능은 뜸 어역겐 갸라 알이자 기능은 니토도 사마 모히 기능은 띵이 지금
1: 제 겐코니란조나 타 통가르몬 르지데호 촌디 파이제다룽게 쳔농케 슈진데고네 랄라 휴바케렌두 제 데나게 휴진고데 타 겐코니제 통가르모 하초 여부드바마세 타다요다리니 제제테닌던하 데이코치가 인제바 몽부요 소슈 노미바데 콘수케 나지르몬 르용근초아토 타니 옌뎅케 네츠데제나헨하
0: 나도 다니다 파치데 나샤간디 춘둔데 마라 용어는 되게데 지 르몬다트리 나나탑데오리 지 나서 파이게 양 덴탑도 넘 말해 인산디 양 덴타야 덴토 치메다 남사지 도정네 파르 보는 게 타카딘 좀 쇼크 손다데 샤가 양 그런 게 지 나글린디 호히디 다 소지 양 저지 뭐 겨나 야 덴토 치 까마트나 쇼디 덤모데 그데 나샤가 탑데오리 담디 뜨는간데 양 말해 오늘 디니 용 용이 다 손이 자나 양 파일 그 양을 겁나 가시온 대샤가 양이 이전적인 말은 되는 말 책임을 안 하시겠구나 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자니 양 하시가 양 하시게 다 종체를 니는 그 니뒀다 그 신 듣거나 양 그 갈라클리 양간을 강원 참나 교지 너무 멍보여 갔다 그 아주 양 거리 그 양 직든 희교도 소 가르침 보랬더니 나 손도인 돌경담만 라고 돌경라 되게 청청을 내리받나 타나 보랬더니 이제 가서 지금 전나 자지로용도 소 상마야 당말당 끈다 됐더니 이제 종잠 그지 세모도 세나 지금 멋경 그 말도 못 내이 말한 데다 지금 가르칠 때 형제들 것도 동실 똑모 되니 지금 강화를 상황 강화했더니 지금 아주 세모다 세나 그다 양 이제 무슨 되는가 니 동실 그 들람다는 지금 관선한 교지 다소 대장 모두 있잖아 양 직간에 모두 찾자고 이미 다소 담아책이 양 넘을 때 양 영화 카카비 양 지금 소리 톡 그 양 지금 만자라 양 때나 독순 거지 되는 뭐야 이미 시작해 줘도 다소 다 거리 그 양 뜻이 어떤 시기도 뭐 까친 거리 이미 시작이 양 거리가 양 지금 어젠 머릿수 온데 마 지금 르몬다 비정 내가 뭐 때문에 연나 다소 참말아 양 르몬데 잡 국민이 다 응하시게 반품 전담을 엮고 다들 통한데 이거 응하시게 지금 된 이거 지금 그신들하고 세우고 있는데 그 비상비 지금 르무지스터 때문에 안다소 상당한 적이 있대 한 좋게 지금 리캉 소속의 비상대 영화적인 정도 지금 소프트한다고 다 소중도를 나봐가 이 지금 뭐뭐 소중히 산다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급성 데려와다는 하나 띠땅아 특종들이 그 쇼강탄이 지금 이건하마나스피셰기 로그룸 약결단라이 데니캄 담보라츠 데미니타소 달혼마 가정아 디긴데 마라뇽니타소 양혼마 아슴치집주 야라몽게 타소 데그 득측된체 데니바라오 디긴데 딘단게 소르키오니 요르다 도소 사마양티 디긴게트가 하라로니오 사라로니오 로그니 슴슴제이는 다르네 요르네 데니 로그니 란나 테노다노 라셀로 나트 투데니 란나 테미요르다 도소 사마라노 소소베지 어떤이 지금 손님이 제가 뜨니 상거 영크사가 라글리다 디모즈에 되게 다다인 가시다 맞고 지금 그 언론 막서 총나나 데미가 맞고 지금 나 너무 그죠 지금 나 너무 그죠 땅 가지고

레조보는바 참더니나 안주 장군대 남기 근지 도카체위 뇽가 거기 네츠시 줄레샤진이 대용 내가 레코니 배위 네츠다나 총연비 생이 나무로 열라 전쟁 흥에서 대보통도 니외로시린 총연비 생이 나무로 이제 송쇼시에띠 세리당 덤비고니 도동 송쇼랑 소다 여름제 다사 덤보 댄송시에바다 뇽콘 하소다 생이 송쇼 쇼디 주중제라 전당은 근데 당위 총연비 뇽콘 전당은 레서 신바다 자체시 동라 니위 제시 송자다 서신리 모체시 댄비응아 몽더 신바다 전에 거유 댄비응아 레서 신여바리 총연비 자카실리 윈데크 산주시리 사콩용스 자비 뇽콘 고샤말라다 총연비 정우스 이차비 고샤만나네 람지 총연보 송쇼시비 도슈 조시의 제유 총연비 뇽콘 송쇼 당자샤지 총연비 제중크 배시 송쇼 도동주 세체 예라주제 주라주연바 세농원체지에 총연보 고셔당 정보고셔 사지고셔 자통고셔지에 고셔제이에 도동 송쇼랑소 최용리 변초시에띠에 뇽캉 송쇼라 최용리 차바시에 고셔제이에 도동 송쇼말라 제노젠당 제대제등제위에 총연비 뇽캉 송쇼기에 벤디 머드 응사되듯이에 민아이나 조공허게지에 시차당 뇽캉 고유 댐비응암 레스신이에 고마당 총연비 세냐소기에 정보 담제지파니 고크니 생인 나무로 젤 하소터비 넘바 회사 대표 태예 제 손바리 뇽캉 송쇼바 최종자기 자라 송쇼당 생이 송쇼기 다사 담보를 샬레 남니 로젤 하성 신유 공기 니도제로 졸로 베리 롱쇼크 세체종 리메종 당하 콘스 고마 체슬레 메바다 동라 니위 니스자유 로무리 젠디젠제 송쇼셰바제 고마 종보자당 선젤 하성바 몽데 신유 나로니 타사덤보 머드 댄송기 뇽캉 체리 자다지 저저라 존데 야보시토 몽조라 냠더 총연비 타코제 제시 소차다 생이제 등공 송쇼시에니 뇽콩 송쇼샤저 공패 용바라 머드 근데 동제 인시 송바리 제리 도동 송쇼바 도데자 시지 장코레라 제노제기 고시 텐니니 삼바시기 머메 남르다 제레 빠치라 데니 사콘트보 다시 제네시바디 소진제 고셔시 당당 더나 차제 체르담 레제 체르신유 공기 토다바선데 파이제 레제담 생이라 송쇼샤제디 랭게데 진니 뇽캉 도동 송쇼기 타사 덤보 댄송샤제 인시 송바리 젠데제 고셔퍼 셰셰 소쇼기 타르루 쇼당 내용제 뇽캉라 다셔 체르셰반나 소쇼 송쇼기 한지 가치시인 종이 공사종 파기종다 송쇼 사제기에 노브댄송기에 로다 총연비 타코제 소차라 고송당 자시신니 미신포비 소차 쇼치당 내용 냉구 전제제 레드 제데다 레제는 니 랭게 연비 니에로니 지앙게트타다 커와당 토미 상다 마제바 샤진이시 송바리 여른지 냥구 송쇼당 롱소 전웅제는 제와 전자라 데니 페니당 레쇼 체르동와 지시비 쇼몬비테니 총연비 뇽콩 송쇼기에 모제된다 송화당 사콩용제 뇽콩 주쇼당 생이 송쇼 제리 차다 저저 제기 레덴 디사다 배위에 차당 자당 냐 샤 제제제 냠네제 생콩 머제시에 런제저유 니도 년가류 런쥐바라 총연비 랑우제 고마 종보 산동대 제삼바당 총연비 뇽콩 송쇼기에 팬제 응사되다 진여바리에

0: 사 안동 사 공부 사한다 다 제일 많고 나타
1: 아마 만 샤와 강라 특히 정전체 파마니라 카지 못
0: 뒤쪽에 년조 선본다 다 뒤로네 조차래 다 중생군나 文末生看你用这哟
1: 阿妈, 丁这么松, 什么,

0: 제기 전신 파마니기 카마롱나 겐괴니기 셈라 농트베온제레
1: 만 만 자로제테 파일러 빵게경 오모르나 참타 칼란로
2: 뭐 초지 파마 겐고니라 허산난 딱인데 힌진통데 망이 생기는라 미신바다위 차도 아주 백어

0: 마리 마리 치릉 가이고무 마리 치릉 코머리야
1: 세카실라가 나체 체역지 리트는 쇼라 따뜻고 쫑쫑만 얼근 졸로
0: 말라 응 요티 시샤나 쇼 니 조파 자네 고메타 능사 친드르 리칼리니 디무기 능튼조
1: 세카실라가 티제즈 덴자 마실라
2: 세카실라가 쳄제르 얼근지
0: 능사 친드르 중 그니도지
3: 노사
1: 노사 아파 아마 노사

0: 언제 가다시 알았느냐나 나는 럭다시 비디라 하느래
1: 아니 로로 아니 로로 아니 로로 아니 아니 아니 로로
2: 아니 로 아니 니모노 아니 니모노 직팀비 카오히라 사치나 덩크르 포아트 샤치나 파트너 벌라 뉴세와 띵다 시카라롱

대개기 규르코 칼람시베 루셰틸레 튀럽기 냠사 양수 캐르유 튀럽 사바르레바타 라바르토 땅기 초신 초게바 초츠 벤조랑아르 중요미베 폐개기 고급 토비 사수소 리즈네 갱리라타베 튀 자람가이 포유토 렘나 삼시바 칼람낭기 시제틸레 롱오동차링 사드 미마기 치조타 지도 지배 조람 전투기 日和什么样子去的月 샴라 칼람시바티 세우라나

0: 아니 소비 장랑게 포교를 냄마다 년주일에야 된제 강중 사도 종교를야 된반 지기 인스 소나셔
1: 다랑시 샴러 랭게소 수제기 미너 니버디이나 메크로키 팽기토베기 냠레 캉스 제제다 공기 냠레 캉지 주동알
0: 아
1: 샴레 인나디 티브제기 나든지 쇼이인라 아 섬기 좀마니다 총어 나쿠모 지주 고공 총주기 뷰리 뷰미지 힌스 니동 야메 좀이 시로리는 공 총주기 쪽바 망조다 냠도 당라 지베기 쪽르네 나쿠모로 네베브시
0: 네제
1: 다소베 장람토리 인나 메크로 샤동 투베 왕키 섬기 좀이 인나 터린 리쿠네 치르 튼투바 중화 마세인의 총수 티에게 롭친놈 카탕바 될 것이
0: 네제
1: 단 예동 주주리에 따와 개발인의 지교 주지 시진핑 지주 구홍 총수를 폐지해 중캄 내부기 망소리야 캄디 첨지 수요리 다 지교 주지는 공조로 토구르 나와 티 섬기 조마리 내내 구매 체미 탭지 공기 강과 폐기 미리 락시 소재 게 튼제 냠내 칸조제다 총수게 폐묘 전내 체티 넘부게 튼제된 레지 수요시
0: 아 나르조 이내래 대공라 딱다 총수대야 제제지
1: 中央一般了。嗯，类似。啊，罗尼空了一了。嗯。对对，重组的列举了，重组的啊，别的地的下了，恰当过了啊，嘛内部解决。类似。重组三八七九的这些多啊。嗯。他学生重组的别的，按照主队怎么罗尼给空了一了别的，啊，有个给，如果把听工的，也不写不差解别的，啊，有个给永不也不有吧的，有个那年忙不有吧，听这些些的，这个月别忙做给托不做的基础，得做重组一呢，他讲给托不打。
0: 工作定做，托不西部能给多。他学长定这是内住定这些，天天这做不叫那么下东托不叫老年休，可把对住的搁不了重组的，这个年龄啊，应不应的？哦，我呢，天天都啊，什么什么那我定的去多了。但是做不叫那么拖了，伊呢，我说认真起啊，他得不到了吧？
1: 嗯嗯。
0: 准备准许起啊，伊呢来的，忙不月班的。啊，你工作，什么做嘛困难做？啊，你那些所在团结给，马上就接，马内的应不应的来，怕做。 我真钱的，同时得不到了，就有那么多呀的。团结他，因不因那来，几个不齐难度的，所以对面打的是吧？主角脱个月吧。听这孙子，你们来看看，连续不出，老人吃牛的，吃饱就是吧？对，因那来，过了，吃什么呢？稀巴了，听你声音多。啊，咱们就准备因那来，坐标将来呢，有没有厕所给人不打，出去了给人不认识。坐标将来他，美国的考虑级别，咋的？
1: 特地团那么特别咋的，你们都找对上班，你水军给那些素质了，损失三十八减不得，俺就错把一年来，钱啊都找不到，是说那些。那是，他那是，但那下面学姐给明年的呢，参加王小唐学堂啊。
0: 那是。
1: 他可能一年来错不将来，那可能没有给那么多给，那就他可干给跟国外选不得谁。
0: 那是，
1: 他那是，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他那是， 와 숨바리기는 콩 서버토제 갸중외 레미 숨돈라 유베 너중 탄코강토 레규르 제요리 디가리 인네다 레게 튜즈 자 착바다 넘시 규월 침부 윤네레 완사탄 탄 콩게 레로츠 첼룽레 마드베바르 잘람게 데자리는 심뉴 유구 다균 세제 미구르 렌찬 리리 대장강 중 토바리는 게닝 지진 요리
0: 다다리다 롱오 니슈 탐바이 링레 있나 왕자당기 손에 거기 들어봐 더더 바로 좀 더 자와 초제 사도 속자다르게 초배 장람디 있나 손교 제제 댄송 제발 댄제 사도 장람 레미 랭게 있는지 시지 덴베다 리우디게 무투 좀 더 체신 요리 다 공란 잡으러 찾아와 있나 초배 장람 좀 줄래야 차례는 얘기 레미 지르러 봐 공란 있는 대초의 첩준치시 공다 공자와 림이 창래 대바지기 조배장람 좀 줄래야로 봐 송주 내가 떠나 조배여로 봐 이게 있는 냉게 좁지 아니 조배장람 미국의 샤동 토비야라 깨는 게 요리
1: 다라시
0: 다 샘로 슈지에 민나 공니 치원도 질라시 공란이 디주 정숨 총구 계급 지는 게 아진 강급 도담추 구순 거치리 장로 니슈전이 급을 있는 순남 다르게 송급서지 수 내가 립제 로줄하게 증나 당구 대토 시간 소프시 니동 접시료 다와 중이 바로 이나 소비 장남 무디 처주 법수 응수 내년에 지고 잠배 공도 내로 저 조규를 이나 답디 침부 좀 받다 흉남 규내 종식의 랑고야 진용도 친제 흉남 정규게 경감 송규 대동게 가지 지중도 다요시 大团圆人物的亚祖辈将他们觉得过些难改过呢，吃准备呢。米格拉刚给，强有上进说，日记所讲内部切色，就那么什么就说从苍白的呀，吃就进不多了，这就动了你们呢。家里边穷的，各自几把落到了，我说，顶把南头干起去。
1: 嗯，
0: 光给你呢，钞票将他们的金刚给搞，他们就明白了呀，天里没得人中看不西东，你们那个厕所给就那么就淹死，就要的。
1: 嗯。
0: 空格伊呢，木头提个顺序给听呗，木没给熟悉的呀，送就去吧。人家的就别看中个节奏提到了伊呢，送就去就得。
1: 嗯嗯，当然是。他提到云南当地伊呢，就特别讲那些东土不提，三年提个给，就看不听了呀，准备给偏不听的去了吧。
0: 是了，他特别讲那么提伊呢，明明隆冬去了吧，长江去就怎么，你提定了最，
1: 嗯，
0: 做前边呢，哎，说起忙不着的，听说了，因为伊呢嘞。 你送给钱不起投票的，我嘛因为那这熊南局这莫着装这个忙不有对，因为那你说家实际说家忙不起是个样的吧？他将他们的因素呢，你着急去给听长的用入去，是吧？现在这将他们到大江去给明天天数有对，大将他们个人也啷个的，这卡托不起这呢，这个国家的天天去对呢，啊，说家同志。
1: 西亚给唱的呢，明如西拉清晓得。徐长，徐长，当然是。今天下面了，应该说，你们就是这个，南端的那，他初步讲那么多的，表面给讲那么明白，是不？初步听得清了。
0: 没事。
1: 他初步讲那么多的呢，表面来初步讲那么干脆如何是？他讲那么的了呀，就那就看着有没是不是这个如何听得清晓得？他明那么给控制了呢，讲那么明白是不？给有是。
0: 没事。
1: 第二，这是我们的如何提的，孔明一般谈，孔谈说明出大众，接着，他是美国的朋友，努美派给冷天，接着建议加拉姆给冷空的呢，干脆写不写的去，赶快去约亲。他当起归南给的，杨伯林美国的朋友也是不拖在了呢，没行动，出个准备你是把他，这个差劲呢，还想给先不好的。他控制，老科目有多，再没美国的科技，其实我们下个月给推出通知，接着加拉姆来了呀，那来匹配给这些的干脆接的，美国的科技就我们给我呢，是多多些关系。
0: 当然，这些我们拿的入门作业呢，错了，个性进步有帮忙些。特别一呢，初步叫他们打工级别认真来呢，对的呀。特别个性姐姐准备前边呢，将来忙不起那个要的。三对他那么多，可能就时间粗心，准备定价了呀，送就不就定的，可能就省点些许的一把的。
1: 嗯，当然是，他最多人家说的时间给。 明年早点呢，往期上学的是，他过年呢做，年冬假没准备出来了，人工俺带来个就是这，是领那些这当做票都来动俺了。他初步讲他们给人家谁不如美国下东土边接的人呢？票据，给他，可就给来，你这做，拿手机给卡汤票拆的就下。他空给三到街上专门引来了老头的，是个子呢，他是来用的，他是给他弄票子做来个了小东岸了。嗯，这样他美国的票子呢，票据给直接来说把卡汤票拆下东岸。
0: 那是嘞。
1: 他过年不给拍了，人家来给吃，我先把他们平均用个穷个点这些热度。
0: 嗯，但是咱过年个自助给他们就点团了，人家来没得通知给对吧？别人也不去，人把哈过个多了。
1: 嗯，
0: 过年你点这点的话，人家吃白吃了，人家实在人不平均给给人家热，如果没吸入人家热，人家来怕做老乡吃吃，人家不多人呢，他家里人家热，别人人家热，这个给他水军突击忙不久了吧？这个搞东西啊的，平均他没得说说，对吧？甜没得。
1: 这空气药了吧？这个苍木的呢，这个的平均，这把强子，我就直接打的头，说话的，吃了，能够有把点子的多。嗯嗯，当然是。他说不要讲那么的，空人我呢吃些，那天的别的吃别个，人不行了，空人给他自动给，对不对？金色给，人不进意思呢，吃不着了。他实在你不用来，看中啥都是些，吃不汤，我咋了吃不给？他那么的，送些药了，没得卡，金山鸡蛋滋味给，没什么味给，等于原来嘞，空人不中心药的。
0: 嗯，是了，那是了。但是上个年纪的广东，明天拍不出不太，等于了呀，三处被接了，那初步叫他们下东特别决定出来呀，是吧？
1: 嗯。
0: 啊，肯定是姐姐，如果你学的越多的，太缺的呀，是吧？我这儿这边等于可以有没？听着，忙不急，三处有下意。人家给来拍机，那是吧？明天这个给你就三百决定出来，两组特别有下意。他等于李正的恰恰不赢了嘞，啊，司令呢，他是不多，是
1: 了，
0: 是吧？嗯。七年拍的给，你。 啊，司令呢？做杨家的吧？是
1: 了。
0: 那科目就的呢？做那教练的呢？啥来？听这个，教练知道吧？
1: 嗯。
0: 学校呢？弄不了。
1: 那是
0: 这。做主呗，教练听这些。另外的人呗，这些各把听这些的。啊，你这个人家来人呢？天天给你做年冬个了呢？谁都有吧？人呢？你先给工作主呗，啊你。 디부 대다 규제 디부 조보 간주 장 세계 세계 년동 그 디부 대등에 있는 난도디게 진배제 센터거래 된게 있는 난도디게라 가시 유바이나 진배제 시로나
1: 다라리 레서 센터링게 섬들레디오 디링게린 시레제나 렌게소 구드시베 난도 용 푸이스베기 하나소 지메레제나 양자르제용 렌게
0: 슈덴자고

0: 당황 위해 잠배가니가 라면 말아 가르보시 덥시 티네 계란이 티린 간에 용부인 바 스제 치샤 노우 심부 접도 팜자 술제 깨지시제 코니 슬부띵진의 용시 아니 가가르깨띠르네 용의 스제 시부시 원가 아치라기에게 무튜제 스미디게 딩의 권유문도가 티다 민사부집에 스제 치샤 티네 아치라기에게 무튜 누워야 다제비는 카카르캬틸스야기 룽부디에야 카호망부파부드웨아 스제 치부시 누우 아치라기에게 계자야 응? 파무도스 파위 스제 랭깁샤 티야 튜무말 스르부띵싱니 지마르타 카카르캬틸니 라메 말리야 스워시 님님의 쇼발 니우 살리야 추부타 뒤지 코라니 아자기 김네 말투니 유신리야 적부자가 친샤 님은 카시의 친비에 지리야 코라니에게 룽부신리야 적부기과 친지 땀망고시 라부시 부호이 다주 방제 리부식타 누우 다교제 신부지리야 쇼네 용시 님시키 광모야 코라니에게 딴니부디 소주손배 사자시리야 류네 샤부시 생공리야 첩봉차게 따구요 카교로와 카야르지 당홍이기 따르기야 치지겹시 니니부 남랑니 뜨거 첩봉차 정니기 따르기야 치포니 시유벌리에 노후 따르기야 매균 강양 포요마시 진주링게 샘리야 길지 멍충 칸이바 老路盲目瞅目他经济登具几不三着呢。南安末日龙不西里亚经中点别老路盲目瞅目思路西又不他。第宁西在啥性别个别呀经个几个他接不是。经个地呀你们看这个人里呀看那啥穷要嘛是。接着老路提通不得啊提里亚穷的思路接不是。老路提经个地呀啊不经个 他的人给我稍微投资了表嘛是第一个人呢他的人给谁比呢没人玩人类是个的谢谢下今天经济老路提了呀他问了人肯这些骚人啊谢谢下老路给康达投资给我这么多这个我人给啥他就是接着我来呀龙不得呀出个西游是第一次来呀亲戚
1: 我可住六七张妈几千五听这些差别几里呀大长间我啥出不是这些不是听那经济老路给卡里亚年纪出过有啥亲戚听那果然你出过有啥里丢层吧经济出过呀啊不出过我可给啥里呀可住六七几几个人的可住六七张妈姐姐老路盲目闯门啥个事
0: 俺爹出给我们的这个这边谢谢不是出过经给呀俺吃的呀出领个用品呢做着暖不洗免不洗呢出面的丢脱个嘛是谢谢不是经给呀头几晚日子最给吃的呀让就给俺吃不是最给吃的呀你不准吧经给做了呀不做了让给做着暖不的俺的呀只养的这个这边
1: 做着暖布出面丢脱个是出面呢出浪街可住浪去前边呢俺心里走路盲目瞅目啥样用个是接着让给俺俩呀让去做着暖布的几亚那着谢天下最给经给呀哼俺做着的贵宾呢让俺俩着去脚步几面边呢俺心吐个嘛是谢谢不是
0: 今天呀，经济，中期啥的呀，马主干没穷个事。今天，中期三个亲戚，中期咱们两里丢村吧，经济中期呀，啊不中期，让给俺呀热乎姐姐，最给集体姐，最给热就牛不的，促进联络起来。最热牛不，出面丢个事，出面呢出浪姐，可住浪姐前边呢，俺老路盲目瞅目啥都不是。接着，俺呀热乎姐前头用不多喂，坚持一下。中期，俺你们看些人里。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endol hing ge kung gam sa kirang ne tang da sen gu chu ya ti ni nga zhe tian lam to cha jin gu ti xu bie hang jong zhuo ling le chen shi nga ti ling le chen zuo qiong xu qian bian jia zhen yin ten de le chen na gui bian na ma ling ge zuo ro Pyeongchang lhesa thunggar ki lop che pyui ki khen lhagu lhala cholin shubi chepab ki nang duen ka nip ti guji shugin bi. Nambalin ge cui, tu lhulu nga senchong nang kyu shiwa kyu. Lo ikin la da kongi le zay nal ani kenla ke nga zu senpo cho ya lop sui cha le nal chewe ganyen ta chen lo. Thak nang xin lop chi ki kyurim na kenla kiran la chewe pak cha sab shu ki lop chu ta thak nang xin pak cha sab shu ki tuanda la soko la jeshe sab shira kyu na su. Ta shamla ane oon kiraan ke ane pyo kiye ki lupti la mikse ki nguenzin shi kante nang kiyo ba mutrish naro na shuwa yin.
3: Ta di la nguenzin chi kuya ki ta gyuzen drapa shu nai da dya chimbo shubo shuya yu la. Ta di durdu ji di ni likse ji dan zhuwa ni shu ba yina. Sadya bendri di likse cik ji la di ni lo dan di na nyam chung yang dub dian zha yi ji jar yu. Shida di bo dob dian ba ribon lo dan di bi si yas ji di sung yor ba. Di si du da zambu lingi ting la da Tsowe miji la cha xaabayi na, mi ti da chi kya chi shu di samlo dob chenpo chi yaadu reis. Da samlo dob chenpo chi chi tubayi na, ani miji na loa la di ni di gi top tu guri la, gangye chi bayi ni kese chi tu guri la, da ga nang shingi di ni mi shanda la pa pen tobe cha wa dili mangbo chi tu guri reis. Geza dik zi pa chobu drabu zi la bayi na di ni namju dan dian ba, shirab dan dian ba, di nje da chi gori sungo war ba. This video da lo dan den ba tin de ji chi gu gu yu na an tang bu ki rang gi lo di ne ri sim ba yin ne ri dob dan den ba tin de me ba yin na an ki rang gi sim ba ti la jong dar le mang bu de ni tin dob dan den ba tin de cha tu ri is ta tin je gi ki rang sim ba ti dob dan den ba ji cha tu ba ji gu gu yu na an ga ri chi gu ri be si du ji ne mi sim ba dob dan den ba tin je gi chi sha bi bi ja lo tin je du le chi ni lu jin ni lo chun che tin de chi gu ri is ta tin je yin du ji ne Senpa top tang denpa namchu jengi kibu tangpa tenzhengi trishade pedib tawa am yamena lukzen nyen goy na kirana yinji minji ta lukzen nyenbe nubati tang pedib lokbe nubati gwaris. Tenzhengi nubati den goy na kirangi matasa layang dini bube kye da yegi nyebu tila da gale mebaji janggoris. Ta pa bujja trabu denpa roji janggoris. Ti ani gyumzen rabu jihin. Ta gyumzen nibati koda dab debujine shubayi na mi chenyi denpa seya ziyorba, mi chenyi denpa ta mi chenyi changwa seya dila ma xin ba ta tuyong kuwa si kuri. Di ma xin ba si ya di gaja kwa dewa la cheba yin, gaja xie xin ba si. Tuyong kuwa si laba yin, nang tuyong kuwa si kuwa raba. Tuan da do do zhabu si nian zha ya mena, tuan da ding ma di nian laba yin su na, ma xin ba si ya di nian lu ma xin ba. Tuyong kuwa si nian ti yang, nian lu kuwa. Du si di ni gaja kuwa tang, tuan da kuwa ma yin ba. Ta tin zhe ki ti ni kirang ki nian lu ma xin ba chi tang, tuyong kuwa ji chi gu gu yu na, ani tang tuwa ma yin ji min ji di ni kirang ki gaja ki zaya di yar kia tang wara yis. Da geje zaya yerge dangore chebala ma tasala yang karche ura isna pyuyi di yabu jichang kore isi. Di sidu da geja durdu ni sheba ina pyuyi jangdu mi silaba insu na ani pyuge yabu ji shendu mi yang mena nga geja yabu ji ani shendu mi isi kiyo isi. Da geja yabu ji shendu mi isi ni midi geja dokdo jabu shenna karasu ura isna dini mi chenyi zangwa ji chendu mi isi. Dindu isi kiyo isi. Di suan zang dini gyumzen tunzu la dian cheche ma giyenji ki ngwene cha shaba ina Mitzik Kurangi nanglo la chi kiaba sangshuyo di lopsu lupri chiyade yinsi. Ti suanza ngarangi gyundi tsuwe chola, nga loma tonzo shingiri la tonga lupri nga lero kuna tsuwe tingiri. Marangi gyundi nga di mitzik nanglo la kyunba yakshuyo di tanga tu kulo sikirba. Kulo yakshuyo di lupri chiyo kunguyo la, ani kala yakshuyo tiyang gyundi lupri chiyo peki di nidire kubla se. Ani mitzik nanglo la, ani lupri chiyo di chasha chi labzin di la zini, ani susu kangsa jidiyan nga kula tsa tsupu. Ani tindre shutuba.
2: Lesi, ta kenla kirangi ani on tui kyun dengi lupti ki chola ani lupti ki chetabri si kante pechi dan nangi yubda. Ta thang nang xin ani luptu ki lopchong ki chua piya ta, kunzu pyo ki ki lopchong na shuk zay torti ta, kunzu ki ani lopchong la kana tor doan te la mikse ki tabshir si kante dan nangi yubda.
3: Jidang ki ta nganzu lopsu lupti ki gwane shubha yin narwa, lopsu siya jide lupti siya si niwari di niga ta, Kachin rangshin ri, niga kachin bu jikbar, kachin nyamzi siyadi ri, da lupsu lupzi siyadi, duyunaji di gyablon kar diya wara sana, din junyun niden siyadi, diya wara ba. Junyun niden siyadi, lupsu tine, juba di chung, ani lupzi tine, yunden di chung. Da tine dila, ani sabiyun siyadi, yudrabu kula giyen siyadi, xin wara ba. Giyen siyadi, ki towa gachang bu gesi niyadi, kala chugu yuwa la laba yina, lupsu tine chugu yuwa ri. 계시 되다 개화게 모이마 상부 바시 이마 리빠 바시 이마 되라 계시 거리 라가다 가난 겐시야 되더니 룩디 되라 주야르바 디노나 게마마 일라바 게마 인세들 다 디네 아니 십제 기타 조랑 비야 되는 주바 인수나 기겐지기 진제 나로라 로소치야 탑람 지라미나 디루젠치야 탑람 교슈들 지기와리 다 기겐지군의 차선에 다 기겐 교슈디 되래 기겐지기 루젠치야 이나 인지미지 탑람 나미나조 되게 고우야 김젠 가이스나 마타살라 진짜 나나로 로마 주사서 미슈들 연구를 봐 로마 토주 간거라 삼록 동다당 삼류게 메바 삼류 추제 삼마 카가 인디 기겐지기 니게 디라 탑란지 글로젠 치베이나 다 누주 치슈들 지기와 디소 안상되니 기겐기 루미에 조낭 피와 제바게 탑람 디게 디다 루지스야디 개가 더 유바지래 다 나랑 그 윤데 탑람 망보 배주된 게 있다 니게 분에 누르디 크시 주슈바이나 탑람 지디 로마 토주 시가 근제도에 콘조이 다 윤대행기 미시근주 잡고 간접하는 동이야. 콘조 동갈록달라 용야디 미유 잡고 갈갈해 동이야. 콘조랑라 고바 갈갈 동이 되게 뭐라 되지다. 아 되게 뒤지라 신이 다수 아니 루지기 탈람 되게 배주지기 요아래 마도 하시 로마라 중가 가야 메발라 양이 루지 시부스 담는 된 거 열라바 있나. 이 계절이 규전 되마지 책임 말이라 냠요 계절이 책임 말 봐. 뒤수한서 다 로마라 결론 중에 제라 아니 네 로마라 파 탈람 다야디 되니 균대 맞아 루지에 나와라 다 리제게 제고된데 비디오 아니 로마 소수기다 제 동견라 가신 유네르 잡주 접견라 가신 유네르 냥아 기도는 가부 유네르 진제 가리 가신 유바이나 콜라 리제 제고된데 되바 디고 탈람 신지네 코랑 양 비자 로야 된데 가부 유바는 되이나 뒤뒤라 코랑라 비자 로비 기젠 진제다 빌로그 냠뇨 된데 양 로마 남아 시어추 야 로마 크시 소수 미지 냠뇨 잡부 된데 로치 잠들 진제 시야라 가부 시부 유바이나 뒤뒤라 되저 가마 주정아 된데 진제 로마 남아 코랑의 미지기다 염려자부터 시어를 줄 때나 단단히 진전하나라 총바지유 코랑 단단히 추다든지 양 코랑 로마라 봐 미제 염려디게 캐친부르스 시야라 가부도와 아니 코랑 디데디스 시어를 줄 야베나 야 진제유 굴로기 죽을 진행된다 유바 진제 양 가브리 굴로 죽을 디데디스 시어를 줄 양 가브리 침루 시자다 진제 디단 진제 등나 양 따와 야부 유바 진제유 양 콘조 유네 가브리 진전하나라 디데디스 시어를 줄 체니디니 조디 진제 파 주 나가면 자만 보지 세제 고주 대저 다 이제 되나 도나피야 되는 지지 다 되네 탑람 신지기 단다 계량 수만은 시야 준승기야 줘라 봐 일라 독도 저 가르시에 유배스나 응기 기부 담바 진제기 재남 된다 줘라 봐 비차샤는 시에 있는 로빈 튜미 라서 봐 하는 시 예외 잘라 되니 겨와 근데 준비다 되니 겨와 동가름 보지 오코나 주기 재남 된다 두두두두 랩지 로마야 아니 로미 준승기야 스기르 봐 진제게 되는 담람 진제지. 근데 갑을 진제 나와라. 근데 조능 비야라. 시에 된다고. 시에 양 그도 시에 지그랑 랍제 마샤바지. 드린 아니 장기 멍셰실라 바이나 제말라 레세 멍셰실라. 디지라 캠벨라 멍셰실라. 디지라 야 안드 멍셰실라 랍제 제미 강가라 다야 조능 비인 주바. 진제지. 아니 조능 디게 비야기. 아니 미유 잡 타마디 로솔롭지 디딩라 조능 게야지. 진제로 제다 탑람 잡지 고는 쉬베 있는 게나 진짜 땅에 있다 두드시나
2: 레슬레스 다 켄라 키랑기 아니 두이큰 땡기 루티 규림 나라다 아니 어 나나초 루트기 추제미 저와다 당능시 로나 켄슈미 저와 테네 탄도 미지 미 저와서 틴테 망고 유디 아니 켄라게 콘조 네줄 미치 아니 루티기 탑시 리티치 이야기 고라니 미세기 캐추르시 카르드는 게 나라
3: 어 내서 다 단다 뒤는 슈바당 잡고 잡아리 콘조 조디다 로종 거 조낭디 만년 맞아야 들어 봐 다 미리 전달하기 로조 능견디야 당기 수반능지야 중요디 뭐라 제고고요 건조 표의 전야기 미유디 가르기나 알아봐 건조 크시에니다 표의나 직장니 냠용사야 소로 진짜 직다 표의사디 근제 유미 따야 잠들이지 양 크시에니야 바 표의 표의 바 갈라 간섬지 심바 장기 인사들 크시에니야 미유서부 진짜 요하리라 표의 바 타르티바 장제 고랑길 로자 당다가는 신기다 마음바라 표의기 직비딥다 루주티티 텐저다에 미유티다 요아리 디소자 아니 코 로마티라 규메 체제야 디니 루젠치야 탑람디 등지 세고로 봐 디직제다 십제기 규름 나와라 뷰이 단념도 럽준 지도진에 시름네 야 럽준 지도진에 콜라바 강라 유상기다 이교 제거야 되게 지유아리 비나 세지르다 양르다 딘들로다 세디게 디 콘조랑 얘기 디겹제 랍 아니 조디 루젠마 철사베지라 코랑기 미겔라 진젠저와 체제디니 선이가 루젠디게 뭐좀 해야 되게 될 납샤고요. 다 니네 야 루르 숨버즈 레바 인수나 아니 니에 바게게 되야디. 제단에 메바체 코랑기 루지기 거기 낭든 루젠 이내 민지 참아 코랑을 날로 하지 그래 이규 쳐야 되게 제샤 아니 얘 진짜 나나나 콜라 봐 하나 왜 잠질 냄니 진짜 이게 답을 못 잡지 근데 얘 그리 그리야 누름 잡고 토부 차버 있나 아니 코랑라 미 길라 봐 루젠 전체 제제 루젠 제야 변한 아주 뷰리 이거 로마 되게 뒤 직접 잡든지 제야 있나 아니 코랑라 직접 뒤 집에 잡아서 뒤주 이규 쳐야 잡든지 그리 그리 두스 제제 조디 도난 마냥 배에 고내야 이렇게 줘야 잡 진짜 이게 나 답을 못 잡는 거야 다 단단 먼저 진짜디 가가 체상 아니 나다 내가도 지리부 자디요. 그 예일 그 예리루드나 예리루드 장기 답람다. 별의를 별의랑 답람다. 도시에는 거기 중재에 대해서 야로 친수.
2: 레슬레스긴라. 다 민가리나 아니 캐나게 캔세시 간주 롭적하기나리나 아니 뷰이기 롭센 데이터 부구총원의 시에나 체 믹스에다 체 간에 체외 직전의 교회 남부딘데시 튼심에 가르바. 제잔 뷰이 롭첸기 롭티 주고 지약이 되라 계란 아니 믹스에 공처스다 섬주르치 가르소나이날
3: 네스네스 데자단다 데 뷰이기 롭지나야 당디 루미얼 롭종 지아디딩라 강에 제바디 다 요미 기미 제바지다 말을 봤다 올라 주젠라고 아니 멍부 연구협자 다 주젠디 에 당가도 크도 잡지 슈바이나 조디 로마소스 김장기 구유 디네 야강에 잡 당부디 제요하라 봐 김장기 구유 디네 강에 잡 당부 제야 디네야 저 중재 망부도 다 둘도 잡지 슈바이나 구유 디 나로알아 다 로충중금에 에 뷰게 잡야다 지 전쟁 잡듯이 보면도 라바르도다 등산간도

0: 무고 망고지 경과 염도 대야매자 아니 건조라 봐 경과 기드니 시에비 계좌 상부당 금시 상부 잡디 계제디 고금이도 지금 건조 정신기 규계기 봐 고야당 비위장야겠다 사병 잡디라 유언 잡디 이제 제용구 다 니네 니바 디디니 구유디 당 아주 지조하시기로 봐 들어가서 아주 지조 관한 게 된다 에 비교해 봐 대해서지 계제디 봐 정말 잡으러 자네 계산비 이게 정말 안 매봐 자 용구 유디디니 진작이 되는다 건조라 이 구유기 쇼진 잡디 이제 대비용구 유사리 내가 당장 니자라 알라디 단다 총세 고려 예배 루중기 로마 요리 문화바의 중요지 그 된저시기도 만조단 지기 비교 약수 신야디 롭자를 주되어 샤스 나라파디는 비교 약수 신사 말이시기도 와 만조 균대 나라파디 되지는다 비교디 약부시부지 럽두 유바다 진제기다 지기 신신구 유바 나와 주여라 봐 얘는 그 부부디 나라디에 이나 아니 남이 삼아 비교 약부 되신님도스 아니 년진대 가바디 된저 집에 왕기 예, 롭자를 침발해야 되니, 그게 약간 신기민도스, 이래라면, 디디에서야, 섬주자고 사바 딘자시자라. 다 딘자에게 겐체제되니, 다 로마를 알아 강해자고 딘자시 제대하래. 다 근데 겐하슈바는 시다, 기겐경외는 차시아바이나, 강해시슈디, 다 기겐당, 럽시, 다가는 신기, 롭지기 탑람, 대조숨나 두대하래. 기겐을 한경외는 차시아바이나, 다 당부디, 다 롭지기, 칠해주여라. 디, 슈부지, 개천부임하자. 인지민지, 다 뷰이롭제 치는 게 있네, 뷰이기 칠해기 뷰이롭제 치고요바. 나는 아주 루전 망부지게 나와라 보조 관계 기계에 루중기 루전 제가 비냈다 진짜 그게 통기도 와. 다 진짜 제가 옛날에는 내주다고 침보지다 가를 하고 열어서나 누름 당부디 멍시기다 루전 제야 들어 봐. 딜레 인지 민지 기계 체 토슈라고 세된지 최고리마도 디 머름을 위해서 납지 칠레 뭐 이마 진짜 집에 있나. 다 되네 옛날 강에 침보서야 되지 말이. 뒤지기 되네. 다 기계를 한 건 거네. 다디는 니바디 다 럽시기 된라 럽시 된라 디는 로마라 참보 유여바 메바다 럽시 나로라 노주다 진제다 망부지 유아리 비나다 루룸 당부 다 루룸 당부럽디 나로라 비나 비위기 도진가 라다 딘데 여러바 도진가 라다 딜라 럽디 당부 통조 나로라 쭉지 지셔 딘데 여러 다 딩사는 양 중리를 지키고도 와 땅원지고 라다디 쭉숨 유아르바 딘제 기답에 디 걸어서 오르네 양마다 잡아 딘제야 유아리 양 톡세디 기계라 하리 다 딜럽시 디고 럽디 비르바 콜라 지동 메바리 삼로 메바시 기겐라 삼로다 지동 유류 기겐기 럽시디 순보지 소야지 요르바 디 두세디 당기 수야 기겐기 탑람디라 도디야 예 로즈 두젠 집에 유료 나올라 탑람 망부 초동 집에 인데 탑람스 내리 신발라 빼글레 가부도 다 탑람 시야기 람가 약슈디 가려야스나 기겐라 소종 제야들 되주 니제 쿠유 니제 등제 배주 제제 아니 기겐디 소종 지구로 와 티소한상다 나랑기 저와 잡고 걸어 계시 마음 발라 문에다 뷰이디 멍시라네 야 야푸지 소고야 된저 차고부도나 아니 멍시기 뷰이 기겐 통소 로스 전주나라 게 당제 기겐 냠료 지엔 통주 마 콘조라 마 냠료를 지 아니 콘조 냠료 대마 소야디 개침 부시고 임바리 냠료도 중바이나 루젠 치디 탑람 용구로 봐 탑람디 대마 고네 중바이나 아니 덴덴 콘조 뷰이 로스 루지디 야고 용구로 생겨
1: 레슬레세 원 터진하기라 생각나부터 참디 립디 텐데앙안 츠 강총 트링킬리 쳔 슈사빈 샴라 나마링게 츠 무튜제이나 중야 룽팅 인팅 지접리 공기 벽에 틴람토 어쿠티 슈비 레쳔 심바남 센조나 쇼 링게 슈팅 자고
2: 직튠 속베 도시 덴보르조
3: 양균 럼프 사바란 베베균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신은음초 링게공감상 타당한한 주신고 초글리젠디나 안주조양농치니지 지급리콘 푸게 칠럼 토리아구리 수비 푸지 체티 메노 시벨리센시 드링키리세나리나 니엘리아 롱아이나리아 장람디토리아 무소 둔치니길 학점 겐디 제베고 티세능시 조양롱치니지 지급리고네네 주비시 젤르니돈 게민 스트루루 다와 추베치 니슝가니니 라사니 닝지파르키 레니 장람 샤르톤 톰니 롱앙아 코위 니무젤라 다와 둔베치 지니니 초비 장람키 램티시보 야미 고샤동 톰니 롱은 니슈코웨 니무야시 변종기 로구진키 장람 통마티 지진첼이야 지리시게 숨주송 차시게 유비 레니 장람 티니 젤니도 게미 니스적지르 다와 초비 치니슈가니 무이소 샤동 탐 니르교 체구 초유지 게르타 딱진키 미고 통무이나 강중 사도야 꾀고인의 초여시 라사탕 로카 닝지제니 흔히 장람 렘티딘키 변종키 총기의 추주순키 변조코르기의 난키 총기 조대시 라사니 닝지파이나 욕슈리아 추주순탕 까마 시구레고르기 밉시 흔히 장람 샤동톰니 롱웅아 송신 교용은소 둔치니길 하잠탕 주변 미팅 최초의 뉴스장을 하잠 인제인의 체비티 변종 샤루규키 짐주테이키 출미 베티는 세니 변종키 변조탕 지초 뷰체 토양안 피게 주교야 구디니 슈킨 당연시 샴리야 총은뷰 진주 크위키 콩비 골슈히 조야롱치니엔치 지게블레쿠니니 주비시에 니웨로세싱리야 총은뷰 진주 크위탕 다낭미 진주 쿠니키는 중캄 문조탕 방미 콩비키 두시 띠수체니 중캄진리 유고 냠지 콩비키 텀람 규지에 멍시지구 균퉁앙 퇴장탕 진리 유고 리리사두 총기 탈기 동화제 체티 중캄 순경탕 진리 유고 뷰체 톰뷰인의 토르디 망추 법할소 총망 니핀충리 총은기 계지 중캄 유고 조준키 민장 더보야 교회시 총은 신지 초로 표시 장경크 다낭마 총대키 중캄 사비키 마대 첨티인의 타경탕 구름댄베고니 유고 니경 리지 천대도 동야 사비 지대쇼와 띵고지 체디 지우이 장무키 뒤미 중캄 정총 진중 소조 체여시 Jinne Yuko Singjin Tang, Chongi Ki Jinne Yuko, Jinbo Chagui Lia Dini, Chogoro Jinjong Jolam Tang, Jongsi Dipu, Langkor Joksa Tang, Nyesu Ku, Jinjong Nyamni Garza Tang, Choji Nishar Tongli So, Yuko Wei Gamu Chi Yu Junyo Shi, Danama Chongde Ki, Deng Yu Shuji, Jingguan Hong Ki, Chongyu Singjin Cholo Pyushi Rangyo Ku, 다나마 총딩키 중캄물리아 조교 조울체바탕 변조 콩비탕 망초키 버발소키 레리아 수신여시 니웨로 계신리아 총주시이 냠리토리아 공스두바탕 링내 종규레툰비위 롱순키나리아 교인나 미창 갸드초줄학잠 리슈토바탕 망초정니키 권잠리아 레그치규유바 용버 소규총유지송여시 대단 첩지 진중 크위키 청시진 교수당화탕 링댄 링리 유골 말라리아 디니 바스 친중탕 유골 니신 딘자 국순제키 셰프슈리수당위 젤린이동 개미니 서주로 니송 링리 유골 첨르 균퉁앙 피게 침바탕 유골월 니리 슈체 댄병앙 파여신 산예티게 제유 첸베 양탁베 주둔월이야 총원부 진중 크위탕 다나메 진중 크니키 진내 유고 냠제탕 멍추 다디기 군뉴 군룬 체신 진중 크위키 니치탕 총조 냠디기 슈바 진조 망조키 키포 고지키 콩비 동당 협대 당위 중캄 버발리아 유위 탐람이니 되어시 Xiamliya, Pöki Leshu, Tsokji Sarbi, Kiwan Shibshu, Gunse Laktip Dambi Gorti Senengshi. Nichar, Pöran Gönchong Miji Tengki, Pöran Gönchong Ki Leshu, Tsokji Sarbi, Nye Zui Ginsung Ki, Kiwan Shibshu, Gunse Laktip, Zumji Chene Dambashi. Lakti Ki, Chichong Zamli Mibi, Laktip Tengni, Tepkwe Ki, Siju Nam, Nye Zui Bi, Kachimata Nitubatang, Deya Singni, Zhub Cho Cho Ki, Lakcha Kho Chu Ji Yinbi, Leshu Tsokji Sabaya Dabdi Chimbu Chuyo Shi, Nyu Giwa Tang, Nga Giwa, Zhabu Langkor Ki, Kaluwa So, Leshu Tsokji Sabaya, Tuyu Shingbu Nang, Si Chu Daje Ki, Kho Tuyo Mido Tang, Leshu Gyurim Sebu Yina Mishinba, Ngo Zhu Yigi Shigi Chitu, Pargyu Tsokyu Chikub So Ki, Ne Tuyo Yine Chiyo Shi, 北人根据密集天气谈的变形别杨塔别西顿列级大瓦族不同拉达奇陆中陆苏坦松这一堂提醒中国中央雄顿天堂也是积极看雄顿天气列修措起三百小时托他们俩雄顿家别国期三家俩行李扩得西拉维给这堂规矩举人塞博亚的你西顿小时提为洛里亚提不同提为得地瓦 Tiwe dapdi waa, tiwe penche dimba jie che yu shi. Shido chung wa shibi na, pyo ki shimka miji shibshu gargung tang, nyurgi se chi. Nga giwe, nge so gyaksa so ne, shimba mi gu bar, len cho ba tang. Tui chung su, pyo chung miji shibi, jibe shibshu le di ni, luk du bar shi da chok bi, mang pen shibshu gun liya ki ba tang. Kuk sang, dong sang mi na, ma lu ba chung yu shi. Xiamliya, long achen chupsi bishin, pionchong ki sato ji tun chongsi, kyun yin na jekdong junbe gwa tisi nangshi. Ni cha sa gui ba pyrang gyeongchong xing le chongsi tingne si do chongwar. Long achen chupsi bishin, pionchong ki sato ji tun chongsi, kyun jekdong junbe tang. Ke se mengu gwa tongchur gyechul hakzam tunggu cheba. Xingzho ku ki, mi chotu kuryu ju gyong, namchang gyegyengab zhung ngachu, lalindayo shi. Shido chungwa shibi na,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属于特殊营。
3: 新格林格公开上，香拉孙军娘家里曾说过，这个裂口呢，比外那次中央猛鬼去上将猛奔了爬了位，扩大这边战火，只有数年，毕竟改去脱抗多年了又不是。中央猛鬼去，主席习近平去，国内这边战火了就又不是。我追求是就他，干么孙就怎么了？扩大这边战火体，今年点边中华民嘛决定改革去，改流出国走线。中央文汇局主席宣判张申明去扩大这边结果足够难念。中央文汇局主席习近平去参大会边上将毛本去扩大这局改革逐渐闹事。习近平去上将毛本了国内派了会中央文汇局政协批了欧阳联开局书记他中央文汇德系欧联局主任局长张曙光他卡马给目击王刚啦告诉这地这地的是不是上将去扩大大变，马本尼去，习近平来开头就不谈，结果就看陆天勇来开头就变，做了用数，中心开会，天门丢着超越，扩大这边结果体，中国民嘛竞争嘛去，毛主席就这回事。提起习近平说，鼓吹陆天去，上将马本来爬了位，马本他念头成天古巴的叫闹事，马贵烈空气底层卡他。毕竟土家对没本气这个层面经过露天做所扩大这边结果了凶闹事。
4: 这个理工呢被问出罗杰当前被同门生团查达了点美丽家达了给批评亲不过特别。直接说起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内龙家的居民我扩了把了电力设备促进妥难为松懈开进能。儿童出版陆剧的人不如七天的儿童出版对那么讲的中国共产党的真的成为培训开始三段顶什么难哇？讲究的人不少不啦，白白久久的，除了少不啦，切记教育学生的一级点不三段艰难有。直接书记已松懈开进了中央的改革内控，迷茫错不解的加急党员来级别处，连接清不穷的。场面，陆军习近平给所信难为党中央给他过度，团结我的为统筹起的，习近平给除了少的别。中国解决点别基础领域的工作，确用了老大的七八的，老百姓的登组人都他的别动物，他们身边的跟着，全都缺乏解切的。中国那边听不见了点呢，几个多千组军的，每里家大的给吃下老百姓了，全用了各地东西，别的后面去过些送油。出行马的不觉过错的，那么是啥不对吧呢？中国出行全部颠倒，江浙特别怕的，直接说起习近平去。龙我家的居民我一人，别的后面七八句。中国民嘛就对那么的联网了，早晚托呢军都穷了的。中华民的家大了不起，我们就是七百追那么养他不对吧？马克思人逻辑顺序全部按不接七八来，怎么能给逻辑批评了？修金定是提拔的，多不点给中国共产党队友。让这当年老百姓的实际点被养他被当些赢罢了，我弄没够把昔日几年就难有。家级党员来级别。直接说起习近平给陆军的任用，确动顶什么难话题？场面突然杀了把的，将军的人不杀不了，目的别的不切的，那里让儿童出版实际对于一级的学生，我认为单独当穷些就有。中央政治部政治局那边局长宣布梁小强去。直接说起习近平给松懈开进能，儿童出版陆军的人不如七天的，儿童出版对那么讲的难有。龙我家的居民我一人。别的后面切不住，中国吃完两百的周边，哪个你当了头不得？哪个你当个确用的国际的？哪怕都党中央的极端极端的国际，他用的熊人解决了头有吧？热着两百的头有。讲究的人不三百套安全，点给你了，落点救了命啊！这送修不得，怂恿你天珍珠连团的决定是不确肯几天切头不切吧？习近平给党组军的工作确用了老领导的不接切的确根据天的习近平呢党党密码的吃下去极端切割是送油。这个批准五年密团司司长宣布郭瑞仪。原来呢直接说起习近平给松懈开进了年别节我让了新秀特别批评规模侧面贴穷。 교수님들은 만주 당기 구지 이 기전 체슈디 타종 야보다 폐주 야보 콤비 야보 동아지 제대 당 중앙기 탑주의 구지카 치무 치신 튼도도 큐바 체주 인시 죄유 개용 직접 소소 지자 롭수부 삼루 첩시 니디 추추장 림부 당부 덕시바 허즈 량키 직접 소지 시진핑키 농어자다 주민 아이 링 베드 플루미 제대 중국 아미리 럽진 자다라 문주를 용외 능부 양타 대대유 세신 슈크다 덴베 까미 테퇴지 나랑라 싱규 친부 팁중라 딩슈지 킹싱 조람키 레왕 탁주 집에 낭둔 스무테 문에 도충 난수 레수베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정규로 체든 체대 수베 체림기 무주블라 덴네 중국 남베 팅럽젠다 계급 돕진기 꺄다르기 차샤라 체지 조규 인시 주유 중앙 시팀 우린 시주 심주 주기 주장 슌바 蔡国 升起 직접 수지 송세 캐진니 마그스 정로기 외동 초배 천대 이제식시 당기 소진 좁게 바쳐준 랑제 당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니지워 갸지 미멍기 고치대 증린 용기 통난 집에 럽지 충제 랑바다 중국 아메리기 럽진 갸다르테 고터 메바다 딜레 응알 충용 메베 외동 초배 뒤남야 응유 시팀 탑조지 레지버식 인병원에 심슈 땜보다 근투 베탑 겐지 두바지에 체대 뇌쇼 요구 계급기 댄자다 지조 댄닝라 송종 체조 인시 죄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중국 공전 당기 롱오자다 주민 아이 인 베덥 치진 은앙 삼제바라 뛰유 로규다 미만기 중국 공전 당 담배 자외 교진니

Ritangla, Sidanda Chipsi Dupshu Shendaki, Genda Chebe, Pujung Keshi Dembeshi. Tsangme, Jigab Shuji, Toda Parasum Chugla Dene, Jungu Kundan Danki, Ji Chir Junbe, Zawe Sangwa Dube, Ranji Danki, Toda Parasum Tu, Topta Dembe, Sadu Nubata, Kumbur Jishu, Topzing Nubaje, Yungung Chaguru, Kabjo Sedunda, Shizins Kodunche, Yuji Dena Yu. Tsenze Bu, Sisi Be Sidan Sujinki. 직접 조지 중국 공산당기 외동 3일째부터 대토배 표준 캐시 축 세든 띵섭 남괴 나라라 박자 하장 선무샤충 딱다 표준기 캐시 대다 댐배 왕기 당중양기 똑다 댐배 고지보 랑게기 멍시 심주라 멍의 동쇼 균제미바라 치루당와다 천재직수 교주 띵섭도 당외 천재차샤라 로규령 신기 총재 토바다 로규령 신기 포교를 총와 사두기 총재 개진 직조 니둥아 툰바 천재사두기 초용래 뷰듀콩비라 뉴부진신유 지주유 중감고류유뷰 리공등위기 균댄래둔라 토담치긴 수지순바 리홍빙키 당그조진주기야바 초준 랑제당기 젠더체베 퓨중캐시라 댄테 중감시베조경체주테 직베슝루네 락랭기파라 로규정신다 촉규루정신 균용정신제기균도용규로 끄디당외 미마만조 닌점기 고류 응아르베 렉수침바다 남응아르베 응오바다 지붕아르베 장우와 주문아르베 당화제수 교류 안주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공둔테 중감코류라 송종치베 레둔카낭 락다르툰규 딘디치에디 지두댄베 중국조준치베 진념댄베 체시테 콤바르리신 지두댄베 퉁의수 교류바치 교시주유 중앙 지조 레둔비 송둔팅기 조린 린지이 안주 지접수지 송세케 진기공둔 롭중다 라다르 체규테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중다 라다르 체규다 송지 탐습 체대 중국 공대 당기 지치를 준비 금전 가인바 시도 등습 체받다 로덴 규르밍아 중규 제주 댐베 지조 링로기 지조 조종기 럼부토 규바 사다르 체공기 당주 종라 탐진 야부 체바 등주기 시림 조종라 니지 체규로 흉륜 겨바 만조 공부직도 제받다 만조라 샴디 슈발레 등카 레과라 주바지 체대 지조기 미조 민접에 도구들이 둔라 제교를 찾고 있다 탁주 야보체교 인시주의 중국 공산당의 로규 점등 강기 군진 리종연기 중국 공산당의 로규 점등 강 고치네 롱예링 갸지당윤 내지바다 망조의 치계기 좁다다 시두민의 개진 직조 니둥아 점등 강 뒤에 교대 중국 공산당의 준비 각제 탑조 강이민 시도 치바다 중국 공산당의 토배 외동 바르베 중재라 개린 강리 지기유 레징안츠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든 롭종달라 다르 띵습 치바다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달라 다르 치바 중국 공대 당기 뜸규다 퇴럽사르베 뜸규 미르기 레왕 직둔 소바 조경 집에 뜸규제 레과라 쥐바다 공대 등미 선배 김시 로즈 직짐기 조경 야부 체조 인시 쥐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퇴럽사르바다 경남사르베 당기 긴지다 링게 문주로 용어 치바다 중규 공련 등미 용기 심슈 댐보다 모두 배덥 체급의 랑자뛰마다 니바르투 당기 시제 직비의 흉로다 시제 남초 시제 텁주제 균형다 니바도 미망라 띠네 로규지 차샤 러부치 뛰바 니바도 등규지 럼뷰 토하기 닌가다 젠주라 카데 후다 쪼바 니바도 미리길래 왕직둔 초바 조규로 균둥아 꾸디동와 니바르투 땅 균용네 냄비 균마라 균생 효명아 꾸디동와 제 체급시 니수난유 갸지 당윤 레지비 직접 수지 니바도 체급방에 랑자카세 니지티 튼규 여부치디 심슈 댄동다 베덥 효미 치바다 강에다 닌가라 메적바 롱줍다 벌럽 랑롱 초르바라 메적베 토네 뒤럽데 미말라 원농 메규베 종대 사르바 균제 메바라 뛰주 인시 주유 중앙 지구의 계급 더위기 당수 시수 더규 강기 주린 슌바 마잔키 안주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세계 진기공둔 라다르 퉁규 타지도 체대 겐지들 랭겐 차도 코르바다 당기 표중 캐시 다르베동와 당 균용의 냄비 균과라 균용 흐미기 꾸디동와 루송치 미비바다 루송치 미룽와 루송치 미뚜바지라 시직도 꾸디동와 당다 미망기 망조와르기 샤라기 제와 섭도동와 미망기 치도 배덥체규 문세 퇴도동와 루송 첨부다 충유직라 체주 타지도 제바제 제대
당 균형의 냄비 용규대

0: 시림 더 망조기 인점도 노생 체조로 구디 동규리 제주유 진지부 어미디가 링창마다 갸주 제모 링친스 당지부 당부 수지초 당부 초장 펑파이 직접 수지 이바르토 미리기 레왕직 둔 초바 되규로 무투 구디 동규시 니수나유 대장 안주 당길 행기기 계지증 로기 제심다 점링 직둔 침보 퇴니르 집에 로규기 랭게 레바라 순유 로제링기 준도 교수 조배 겹중고 직접 수지 뛰는외 콜라시뷰 콤베기 춘고다 콜라시뷰 딘지아기 춘고 콜라시뷰 시베기 춘고 콜라시뷰 주종기 춘고지 튼도도 큐바라 계급 대비 망외 조심 큐뱅아 당린 수신유 경남 서베토 안주 미리기 레방 직둔 초보 대비 라나미베 믹제 교수 배준 회미 체대 점링라 중규 로저다 중규 취시 중규 돕수제 레기수 비교제 제주유 개용 표면 염질 현조 전주 비 부장 양진키 안주 직접 수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튼 롭중다 코와 십절랑대 당주 경기 니디 제주 균형다 밤의 체지 조배 자주 럽들인 바 라다라 띵습 체대 표면 통주로 망부로 튼지다 니티대 당기 깔은 년바다 당기 지수 장대 당기 지경다 초기대 표면 진중추 감도 깨바다 표미의 집어추 초르토바다 용토배 자화상보다 자화무마 땡띵한 야부주교 시주유 공준대조 중앙기 계지지도부 계지전조추추자 정유유이 직접수지 송시에남외급 땅용기 순으로 통진다 순으로 심구루 순으로 갑교로 제치구 갸지 순우남기 북둔침보 이일라 창화다 뒤럽기 랭겐지부 착딩도 코주로 꿈어동교시 떼나유 안주 직접 수지 악주 토다 파르숨도 롤라 덴보로 네데 슈누 남기 네체테 로덴 규르밍아 땅기 까라 녀바다 땅기 지수 장데 슈누 남 개궁 카도 배덥 치바라 치드윈다 양남 서베토 로규지 튜주 전도르 야부 주부규 랑소르 덴네 럼부 띵와다 포삼네 외당 초바라 제교시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시진핑키 게시 경도 걸링어 시비에 뿅아바 외조르 지베 총도 최지니 Turkey Gesa Angular Gongso Chebashi. Tsushu Gunjuki, Xi Jinpingki Gesi Gyunglu Gorlingwa Xibi Buyungabani, Kuyongta Mala Dienbe Gorni, Xi Jinpingki Tujab Salabi, Zhungkui Kechu Dienbe, Jizuo Renglu Gikongbe, Chumze Saba, Cunbar Xibi, Wangzha Dienbe, Songzom Xigisi, Sunyam Dienbe Gorni, Gyalam Salabi Toki, Zhungkui Nanbe Tingzab Jinki, Rigbe Xiongluta, Lakli Nguibata, Zhungkui, 明日期两王九天总被独戏谈取写了固定动物体随着丁色学不是中国堂突击玩清晨总年龙恩俊年活动为各地了结合你部丁色间角色了前年也是一共路过了期娘苗比这些不提七夕天平时一切求秀七十动物堂孔皮期特区之体来固定动物老党之年丁色间期冷不透居住了偏透月别母子闹事第一个礼物呢别别您出
0: 短期切记生大头跟王宇昌、塔罗公路国主了匹匹约。空公路脚边一个马囊修不得，有你当前一盘囊女婿不能住听你多隆东外出立即开前不配的切记人不汤不下巴马塞，扩大讲听你切个来给的巴的约。来就是南外界，空气切记提的，我们说今年没修不得，提来多的罗出就怎把上囊的连内配配套，马王没把的立即配内修约。 公路国主了配备，没些听别，没没跟着。王宇昌、雷九龙也是马南空，安徽小总给听的，叫所公司今年的选拔的。公路脚边一个空三多了，大脚不打了，马南修脱不得，可以没没特殊不行动，瞧了去。这栋古边我种个电脑了，这个比上万啊，上万的盘囊了配备，铺地半个做不得。王宇昌、卡马给上万的盘囊了配备，铺地半个给。
2: 应秀你别，应秀顺便呢，吹吧的。空气铺地地脚的，养这脚的，人地不就路不少，人家吃不来个艰苦难有。各地都有你当前的那么多年，而你吞啥的，怕能女婿给那么多些姨妈的，人家给卡公司，听忙注意的，麦顿这些开金卡了，过度把的这个月。王宇长期有你当前的那么久，拖在明年的松动坡托给月吧的。 俺最能住，拖在米七只短筒来铺托给米了，两百米脚匠拖在米七只怎么来立给米呗？有你当前去能住的多了吧了，铺地可能偏不来。

0: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在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 当他谈谈及强固执行业，该及当用他当做主体，当给你们几个朋友了，得不就重要不是？
1: 나무 최진기 양다운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노자운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지능기 생규르니 암다리제시
2: 디글리군의 비밀니츠 계지민의 도시 시진핑기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 갸다 주민가 코르바라 딘디슈베 속진토 낭외 송세 계진 대토네 중국 공산당기 미망 공도 그룹의 도시 타존 집앗 춘바다 대내 중국 공산당기 중국으로 고지 제대 균제 매바라 중재 토베 각제 탑조기 제식 인라 점링 시디다 공배 텔라야 퉁인 개침부 된유 제주유 스리랭게 공산당기 직접 수지 위라 칭하이 직접 수지 시진핑기 마그스 진로 중국 젠다 퇴럽 젠도 그룹의 유감 사르바되유 공기 계시니 미망기 인신 미망니 계시 인시 송남았다 공기 중국 미망기 니체이대 부사르 튕기 뉴슈 공배 동화다 부두 공배라 꾸디 동화 천재 장다 사드 문규르 용화 제유징 대도내 중국 체주 된배 지도링로 능로기 개발응신 라조 리바르 토바다 중국 남배 팅럽젠라 띠네 팅럽젠 티 눕조젠다 총다인 세르베 삼로 자바네 메바수유 제송유 오르수 시디자주 침묘 계주 롭진기 기겐 침모바 요레 파길로포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래 중국 공산당은 총재 토베 각제 체식니 미망기 최도 자바 속교대 인바 세부로 시톱지 송유 공기 중국 공산당 대니 점링기 시종 당 치제 당부로 교 토바니 미망기 제도 이지 토발의 중화제제 중국 공산당기 토다 바르숨토 미망기 튼도 디기 튼일의 체조대 매덥기 믹빈토 지신유 중국 고지배 등도 공배 냠주 치바다 tūmūng tārgiyā ki tūshī tē gējī tībē kia kūngsū nūsīng chē tē. Zemlīng gīgab kā tā tānyam nībēn ki rōgdē tībā zūgyū tāmbā tūyantū nīrī shīmbā tē nī mīrī ki tūmūng ki jūngyūr ki rā lēsā shīk rē jē sūng yū. Bēchīm ki būrū sīrē māgā sī rīng lū lōbjīng ki sū tū bā kē wāng wē ērī mē shī yī. Zhūshī Xī Jinping ki sūng xē lā kōlā shībyū rīng xīng ki tūnyīn kē chīmbū tēn yū. 중국 공산당이 미망라 샴디쇼교 타종 제바마세 단도 마그스 증로기 시제 저외 리베테 중국 통외의 송지 체대 락린양 다리유 중국 공산당이 고지보 중국 등이 신의 등의 위봉기 계급직리 단대 양의 따다르 공배 조심배 계급직도 공배 중배 중국 공산당이 도시대 계급신기 제시를 진린 유바지를 제송유 계지민이 중국 공산당이 중재 토배 냠용기 계급다 시단 신다라 로고 개진 제바다 제시 개진 코든체 유지 송유 CRV에 시용다 등규 단계 조시 오치지이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자다 주민가 코르베 급수 나랑네 중국 중앙기 직접 소지 계급지 조시 시진핑다 대신 당윤 용라 조심 큐비 제시 딜리 수주인 중국 공산당기 중국 내치대 점린 용기 도난 집에 공비기 중재 토바다 라바도 의주가 도다 팅럽젠 족준기 캐군라 안주 이민 친부 지기유 안주 중국 공산당라 토베 중재 디다기 개조지가 제 탑조라 롭종체 교시 송유 냠제 개조지 총지 슌바 수바 알라지이 조시 시진핑기 니지낭 외보 벤조다 첸제 링내소 캐군기 공비테 중국 등이 점령기 둔제도 레바테니 럽진기 체제식지 중국 공산당기 망된도 시종하다 증조기 뉴바 대신 계제 직람라 송종 치바제기테 상제 침봉은바라 제유베 동규 도시 테레 예급신다기 롭종 치린유 제송유
0: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진니니 우르스 총통기 선교르 총지 피스키브 요진키

0: 추추디 지키 먼저 추추 렘바치
1: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1: 냠조 주미 저완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0: 서주강시키 유기민남 용어치
1: 미리카키 군지 야게다 퇴문 군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나가문에 타파르 중국의 척도 구루와시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르
0: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불교르유
1: 기부 담바 타니 기치라 로바양
0: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1: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0: 기부 담바 남니 로주치신 미경신
1: 만저의 년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빛대는 담배 주성경원이 中国人应对起，是第一。

0: 디루니 중국탄 세시와 친지키 정화수네 롱업주 코르웨 로식시 세시키 유고탄진의 부부자 본스탱키 니세코 중국의 서구비 체드윈 제지탄의 능급 세시탄 중국의 탑주로대 저와티 냠레탄 피게기 튼섬 사바 립신 유바타 학바르토 미추진의 비리 캡콘수 순슈 서봉원신규 중국의 통도 발숨토 세시키 냠레조의 도덴시인 대신비 롱업주 예신 계급 니뷰 정화티 년신 사된토 조신 유비 년 마원비 롱업주를 리고키 킹내 유지 손유비시 니월로세신 중국탄 큰용내 편중화 2000 국민국비 에브리게 계급 당부인비 40 계급了 중국 유고르웨 그수 첨부 토비유 본스탱키 40키 응아콩 야퀸 치부미가 투모모인비정충진중타 유무탄 순염투비 유티 킬로어키 미세진네덴비 중국유구르왈신타민자위 유구르용철식 코둔치도구유부타 양중쿠르 개콩내계위 유구르키촘자 하장치부유비 중국유르계급니비 유구르캡콩기 냠레러 폐계기파통 하장치부된 유지송도 디로니 중국타 FGK 와 미추진의 비리기 로시인 본스탱키 유고르니 치 퇴무토 명철토비 신지키 나바식시 계크 민자위 민남기 유고르 세베규 펜춘진내기 이완 초슈 문수 묘아타 비리 추 삼시 섭두치네 저와 균투 피게 주교로 군디 눈딘 동톱지 송유부시 콘키 유고 탄진의 부부장 임병원네 콘키 링겐 케친키 제신네 세시탄 중국 미마 와키 파탄 예주동아타 링네 민자웨 와 비지탄 핀춘 제시 증교로 군디 동교 티인 중국탄 저와 슝능 겹치 유고 리지 피게 주교로 편토 유바마세 촌니뷰 티웨 갸치웨 케코난 비지탄 냠레 제교로야 편토 유지 송유부시 링텐총재기 피게조신비 계급지인비 스실러 콜러시비 남시군도추비 젠로나초체신유 티티본스텐키 스실키 통드팔숨토 퉁콩숭경키 원조차겐워 유고리지 피게동교 타경체네 사비치대쇼르와 원고치그유 균투 피게 원교체교니 스실키 유고툰레기 디웨 미츠인비 중국서 저더 타냠레르 슝능게규 지구치가 유지 송유비시 본스딘키 로만신 스실탄 중국초니비 인내 송경탄 쿠르교 송경 멍시 지구 조준소 캡콘소 편제된비 냠레체규 계급니비 유고리지 냠레기 민원비 돕슈 하장 첨부된 유비티 수균키 조신 유고르 잠마인바 더통 중컴 유고르소 캡콘소 균체미바 노르신 동초비 문진능그유 본스딘키 지면 롱업주인나 스시탄 중국와르키 저와 모투 슝능계교인바 나라기치 댐부유 계급니비 미마와 종은 지점스나 조니보르 티추네 펜바티 외치와 톱톱바타
1: 平均期人类了,用于谈,三系,文字几天节,体位十度着图几送于不是。到我主播你,恰得了天不电器为推荐性不谈,萨尔贵把浪过了爹地,恰得一解释,按照明年年,路遇及忙多人阿地,库木了创建度聚地,中国恰得了肉油切比出国的南站了大国的七百聚聚。 这在昂站十九里街为王记，三点多开始天雨不谈，浪巴的土米站牛心，更改的三年天气米满记，天干的电力出联系月。熊南记演员图，到我开始人天不电别，先东给罗马三了通行，最新太阳出滚被王记干年三百多元。就在九站松尾记，三个月吧，库木拉冲记的马电地轨记出国段设计系统就话谈。 铁嘎拉表面谈起不出，防止呢出联系又不谈。金砖门主切修图，忍不住出嘎了一空嘴出松谈，出胸看不的这个月。出联跟表面给南京国定都下呢，米酒拉给三那边，金给巧做决心月。天真那么年，龙给困了，生于连跌不起身。马电地轨给出面，阿吉亚西，三个月把的听啊，天不起为推荐车人行。 金藏场面用他的眼密集眼呢，记了十一三了，出两百人做规矩有几些不是？中国吃的肉球切比出国的南站给，有体给错人军都当员。 Nido Nishu Zepsi Lue Dao Jubin Den Jutu, Namjan Lagder Chibi, Gien Kurgen, Jungu Jiangxi, Giji Benjur Lagze Nyamle Ceyu Gungsi, Mangdur Ngaditan, Salamati Ngadira, Arle Chengu Tsubatan, Tabara Langnu Gi Chumba Ngabgi Nishu Zenitan, Jigdu Chukodun Gi Sezi Ngabju Ngabdun, Chonsip Gi Chumba Nishu, Jibi Sangju, Gyada Jukji Sosa Jun Cheyu, Maden Digu Gi Sui Yun Zunzi, Maji Engenki, 秋国队南站体年日局超东拉咱们来热瓦坦进追投票秋年厕所跟军工行文件秋作不你年跟军工行秋国队电波于此按照了年时跑在拥堵东投不来按照杨团结了团南汽车不来从内国内汽车该来家国队没几松不行芒都龙阿的秋别团女局团米阿里以三个月间的团里起个 中国年末肉的落点玉米的推木门因被村住了采团阿卷那瓦塔空气安全平面南极秋林被切度蓝大人不着过听个康北战斗秋林局预计松不行恰得了肉油切比秋国队南站跟金古鲁瓦夫人因给三个月不了他略到出别怕了阿勒西子前年就只预计他空气阿然了帕家色许尼萨拉马丁阿迪阿不得亚以春不应不他 与提及色系及恰因牛津气性成人及出席性不谈出团在讲穷差不行按照阿勒老子所中给到我给一个高中切不与他的恰地球路易清比全部是给预计送不行年年比学不三个月南站列队民的谈念图即使送就一三个月别库满创作谈安国别创作的个月 秋国团给直接坑荣军团都立不干中国团发展是一日一一中国的肉油的级别接力团发展是一个团的级别团大哈将我们在特别远库门创作内三个月七不错两年春别咱们的秋联系与不同于直接的他撇去七的不与不谈他那六国的里边七别干来拉表案的秋年特别远 남장티 멍두롱아디 유응외긴긴구르와 허원롱키 사르괴바라 로규르체바규 추고된 남장추기 랑뉴춘비찬용딩제미십주시행을 기워탄 직두 추고된 서지기춘비찬용딩제미굽주리기워탄 딩징슈기춘바라미야등업주라잠유지탄 공기 안주사명외르제십탄 제유르딱제십주체바규 춘부내뚜엔비추뷰제탄추채륜바라 게린치기 유지송도
0: 昨天谈中国人内年来奥运很感激主席昨天起能四轮清楚吧还不是那一三个月接着谈林几个中国人昨天所二十几个给超不行不谈中国娃儿给这娃儿兄弟给个提二十几个让我给批给了片道月罗杰人车门用为更多钦佩顿托去年比开碰卡起年来模特定色不懂啊他老当这年听日间给超市给提去年比迷茫了体会第几准不谈明日给亚吞恰下了工地东归时就有不行还不是那一听个中国人层着听忙起年月
2: 况且杭三位能够托内中国恰普罗达的批批给中介了电邦签约况且中国师兄去根据圈养内定色的东西了军签没把工地动了他出色头为七九国一加七十多年让给客给内催谈参别中国那边听日间去做蓝色对月了怎么给客看了批给他年来给国客体外忙完准月节就有不是 还不是那一，熊人头区别中国北大南宽内，所中平别中国冲索派，听个怎么林三年开启中国批给蹉跎，大家决定去匈奴体外忙为，给一中队去不谈，中国的规矩日完几个月，中国以往古数七位，中国天际专用为闽南家，中国的中队几个月就去不是。 还不是那一，西地内中华以西北起俄语西区形式，中国解读起话题，给个开个批给了偏不有不满些，给及西地的样读书颠不能约，中国通的派出所为特了点呢，最先他就去给他讲起的，给及他社会给另外为那团体通的派出所给前点别，内部准备几个月。 Palestine
0: Kwanke, Minge Sengsin Tan Pukur Chiwe Zemlin Dira, Zhongkui Geji Nanbe Chue Dunbe, Dianlin Yoche, Tiwe Zachin Tukur Ne, Gachi Pige Zhuo Xinbe Gekabki, Rangwui Ki Dawan Tan, Dinja, Pige Jegi Kibin Songkyong Che Gyuro, Gapgyor Nundin Che Yubi, Munzi Na Yubshi. Singalinge, Kwanse Li Tsin Yanjun Shukin, Mima Gazula Tan Zhuwa Yin. Xiamli Ya Lingge Ne Mo Tu, Zhong Yang Long Ching Yin Ching Ji Kip Li Kong, Pyo Gai Chilam To Gu Ji Xu Bi, Li Cien Xian Da Nam, Sen Chou Na Shuo.
3: Di Tan Ni, Kirang Ki Su Jo Ding Yu.
4: Ba Si Gang Ki Zhe Ni Ang Da Di Xie Bi Ne, Gyu Ji Tun Yu Tan, Xi Pi Ki Che Jin Se Bu Tong Tu Bi, Lo De Bu Nang Chou.
5: Jie Ngu Du Zhen Ba, Cha Tang La Ji Nyong Cham Gyu Bi Ne, Di Tan Ni Ya Pian Do Yu Shi.
3: Di Tan Ni, Kirang Ki Xie Bu O Du Yu.
4: 铁拉这边这里啊恐怕加别的呢此人我就用途不止列个主题长吧刚过的选笔呢吕中用外马车碰到呀浪过人嘎边那就来越多个的地摊
3: 你起来给恰难月给你一万钱呢听过养家的撇血东土给过去这些隆重养事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事地摊你推摊那么贵都托囊钱贵别钱完喜欢吕中给刚浪我将给军心给
6: 地沟的窟窿，俺来压都住着。
3: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去。